아쟁 태평소 장구의 소리누름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만들어내는 하루와 1년 사계절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만들어지죠. 또 태양의 주위를 1년 365일에 걸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사계절이 만들어진다는 그 당연한 이치 오늘 새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다는 것,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소중함, 그리고 지구의 공전 덕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순환의 소중함도 오늘 새삼 생각해 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그 당연한 이치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싶은데요. 햇빛 듬뿍 받고 만물이 한참 성장하는 이 즈음이라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가 마치 잘 만들어진 의례와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주를 부지런히 보내고 맞이한 토요일도 하나의 잘 짜여진 의례의 일부일 텐데요. 이 토요일 여러분만의 의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좋은 시간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강준일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강준일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현을 위한 민요 유람,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준비했습니다. 작품 제목의 4월은 생각 사자와 달 월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달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해금 연주자 정순연의 독주회를 위한 음악으로 작곡됐는데요. 해금 독주와 서양 현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곡에 남긴 작곡 노트 잠시 볼까요? 이 작품은 특별히 정순연의 해금 독주와 서양 현악 합주를 위해 만든 협주곡이다. 4월, 달 그리워는 끝없이 빠져드는 그리움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리움은 우리 결에만이 지닌 독특한 정서인 듯 싶다. 못다한 사랑을, 헤어진 가족을, 따스한 우정을, 지난 세월의 추억들을. 왠지 그리워 마음속 깊이 마치 병처럼 연민을 지우지 못하는 끈끈하고도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하려 했다. 해금의 애절한 소리는 원색적인 우리의 감정을, 서양악기는 현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의 서정을 대변한다. 이 각박한 도시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이 이런 절실한 감정이 숨어 있음을 전하고 싶다. 작곡자의 노트를 통해 이 곡의 정서적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해금이란 악기가 서양 현악기와 함께 연주할 때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곡자는 그런 우려를 세련된 표현 방식으로 극복해냅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국악기와 서양 현악기가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연주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곡자와 해금 연주자, 서양 현악기 연주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런 노력과 노력의 흔적들이 이 곡을 감상하는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듣겠습니다. 정순연의 해금, 최인보 오케스트라 아리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최인보 오케스트라 아리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에 작곡됐는데요. 2005년 8월 31일 금호 아트홀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준비했습니다. 비나리는 예로부터 비나리꾼에 의해 불려진 소리인데요. 고사덕담으로서 삶의 애환을 풀고 소원을 비는 일종의 소리꽃처럼 행해졌습니다. 오늘 들으실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라는 곡 제목에서 보이는 마른 비나리라는 건 사람의 소리 없이 악기로 노래하는 비나리를 말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비나리가 사람의 소리 없이 독주 해금과 타악으로, 즉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비나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곡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전래하는 비나리 사설을 해금이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해금으로 삶의 근원과 역사를 풀어나갑니다. 제2장은 치성을 들여 기도하는 일종의 기원문에 해당하는데요.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3장은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미망과 두려움을 그렸는데요. 작곡자는 꾸밈 없는 본연의 소리만이 숨겨진 미혹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곡가 강준일은 비나리야말로 이 근원의 소리를 불러내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찌든 우리 삶을 위로하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해금과 타악으로 마른 비나리를 작곡했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1악장부터 3악장까지 들려드립니다. 서은영의 해금, 유경화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섬세한 해금 소리, 무언가를 향해 무언가를 비는 기원의 비나리 소리로 전해지네요. 강준일 작곡의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감상하셨는데요. 서은영의 해금, 유경화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비나리라서 마른 비나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금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비나리였는데요. 우리 삶의 근원과 역사, 기원, 소망, 미망과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풀어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해금 연구회 20주년 기념 연주회 때에 위촉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골랐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엇소리가 무슨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작곡자는 사람 사는 소리를 엇소리라 했습니다. 작곡 노트에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흔한 소리들 중에서도 음악을 찾아내는 일은 흥미롭고도 즐거운 일이다. 이런 소리들은 음악이랄 수는 없지만 조금 튀는 소리, 그러면서도 왠지 끈끈한 사람 사는 소리, 이것이 바로 엇소리다 라는 설명입니다. 작곡자가 바라보는 엇소리, 결국 사람이 사는 소리인데요. 사람 사는 소리도 너무도 다양하죠. 작곡자가 고른 사람 사는 소리는 여럿이 일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소리, 몸짓도 있고요. 그러다가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지만 이내 평정을

찾기도 하는 모습, 또 어느 겨울밤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야참 파는 장사꾼 소리. 이런 소리가 왠지 푸근하고도 정겨운 추억을 남길 듯해서 담았다 하고요. 또 한편 주막에서 술 한 잔에 취기가 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흥을 돋우며 서로의 정을 나누다가 결국 흩어져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내용도 곡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사람 사는 소리를 소재로 해서 전체 다섯 곡으로 음악을 구성했는데요. 제1곡 흥겹게, 제2곡 경로하듯이 평온하게, 제3곡 고요하게, 제4곡 농담하듯이, 제5곡 혼잣소리로 이런 나타낸 말을 각 곡마다 붙였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듣겠습니다. 조혜령의 해금, 최인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제1곡 흥겹게, 제2곡 격노하듯이 평온하게, 제3곡 고요하게, 제4곡 농담하듯이, 제5곡 혼잣소리 들으셨는데요. 조혜령의 해금, 최인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현대음악 앙상블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작곡 초연됐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를 엇소리라 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 살아가는 소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로 감상할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현을 위한 미뇨 유람이란 작품입니다. 미뇨 유람이란 제목에서 이 곡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죠. 곡 제목대로 이 곡은 미뇨를 유람하듯이 미뇨를 소재로 해서 썼고요. 제목에 보이는 현이란 바로 해금과 가야금입니다. 작곡자는 해금 앙상블을 위해 이 곡을 썼습니다. 작곡자가 왜 미뇨를 가지고 이 곡을 썼는지 작곡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음악은 기악으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맡고 있으며 우리 옛 미뇨 역시 전처럼 함께 부르고 즐기기보다는 연주를 듣고 감상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 기악음악은 표현의 폭이 넓고 섬세하여 세련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노래처럼 친근하게 되려면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민요를 익히면서 기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악 양식의 민요 편곡을 시도해 보았다. 이런 노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원한 여섯 곡의 민요는 경복궁 타령, 이하홍 타령, 강원도 아리랑, 어랑 타령, 몽금포 타령, 강강술래 이렇게 여러 지역의 민요 여섯 곡입니다. 강준일은 이와 같은 민요를 섬세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어법을 써서 기악화시켰는데요. 민요의 주요 선율을 동기로 삼아서 주제를 제시하고 응답하고 모방하고 속도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리듬을 동원하고 연주 방식을 다채롭게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해금 앙상블과 가야금이 함께 연주하도록 했는데요. 여러 곡의 민요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현을 위한 민요 유람인데요. 첫 번째 해금은 김미나 외 6명, 둘째 해금은 김기환 외 7명, 저음 해금은 성연영, 이현경, 가야금은 김진아, 마예지, 하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1일 11시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경북 영천, 부산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위도면을 제외한 부안, 옥도면을 제외한 군산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대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작곡의 해금앙상블 현을 위한 민요유람 들으셨는데요. 김미나 외 6명의 첫 번째 해금, 김기환 외 7명의 두 번째 해금, 성연영, 이현경의 저음 해금, 김진아, 마예지, 하세라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한 해금 소리 들으셨죠? 바로 저음 해금 두 대를 썼는데요. 악기통이 커서 음량도 고음 해금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경복궁 타령, 이야홍 타령, 강원도 아리랑, 어랑 타령, 봉금포 타령, 강강술래 이렇게 여섯 곡의 민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4월 1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현악발표회 공연 실황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라는 작품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강준일이 국립국악원의 창작악단이 창단될 때에 이를 축하하면서 그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그 외에 작곡가가 염두한 것은 바로 창작악단의 모든 단원들이 연주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준일은 작품 전체를 통해서 모든 단원들이 저마다 독주자이기도 하고 합주자이기도 한 상태에서 연주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아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곡을 구상했기 때문에 작곡자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이 곡은 전체 셋째 거리까지 3장 형식으로 구성했는데요. 첫째 거리에서는 연주자들이 모두 하나의 뜻을 향해 모여들어 하나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둘째 거리에는 서로 사귀고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내용. 셋째 거리에서 마침내 뜻을 모아 하나 되어 정답게 노래하며 함께 나아간다는 그 뜻을 담고자 했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의 창작악단이 창단될 때에 이를 축하하며 그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강준일은 원래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잠시 작곡과에 와서 공부를 했지만 졸업은 다시 물리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독학을 통해 작곡계에 입문해서 일가를 이루게 됐는데요. 1983년에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마당이란 곡을 써서 국악계에서도 주목받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1970년에 발족한 서울음악학회를 통해서 지휘자, 작곡가, 대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열었고요.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켜가면서 여러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겼습니다만 2015년 3월 5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강준일입니다.

박준일의 음악,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가야금병창 녹음방초 들으셨는데요. 이선의 가야금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연일 날씨가 무덥고 습도도 높고 해서 과연 7월답구나 싶은데요. 이럴 때 입맛도 없고 깊은 잠도 못 자서 피로가 누적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입맛이 나도록 무언가 상큼하고 시원한 음식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녹음 우거진 숲길 산책하시면서 산림욕을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차츰 녹음이 더 우거져서 숲속을 찾으시면 몸에 좋은 효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산책 시간 활용해서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직결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찾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상윤의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에 나온 문장입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떠올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혈연이나 호칭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곁을 내준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없이도 타인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단단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0: 아이의 춘향아, 나도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어머, 도련이도 참.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너를 나름 껴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이 좁아.

이희정 밴드의 사랑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아니 어떻게 살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저 곁에 있으며 함께한 시간이 쌓인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인 거겠죠? 저도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쓴 책, 가족 없는 시대에 차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문자 주셨어요. 꽃 사진 찻잔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수국이 있는 풍경,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생존권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 일간 단식 중인 마트 직원 여러분에게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힘겨운 시간 보내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사님께서 6월 27일이었죠.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쓴 김윤영 작가 이야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낭만적인 숲길, 맛집, 핫플레이스들이 즐비한 공간의 바닥에는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눈물이 스며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날 우리가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이야기들 짚어보면서 익숙한 거리여도 다시 한번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죠. 노사님 문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시는 번호는 샵 0302입니다. 50원 100원 유료 문자고요.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궁도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거 같이 생각해보자 하고 방송 여기저기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다시 듣기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방송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박서클의 파워스톤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쓴 책 가족 없는 시대를 쓰신 차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차혜영입니다.
0: 가족이라는 기본값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한 개인이 통과해야 했던 시간들을 책으로 이렇게 펴내셨는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족 없는 시대를 쓴 차혜영입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네, 이제 마포구 의원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지난 4년부터 일을 해서 네,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1인 가구나 돌봄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제목이 가족 없는 시대인데요. 그냥 처음에

0: 제목만 보면은 나는 가족이 없다인 것 같지만 이게 잘 보면 이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없다.
1: 네.
0: 이런 건 거죠? 맞나요?
1: 그, 이제, 가족 없는 시대 자체가 이제 가족이 없는 뭐 이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시긴 하는데, 네,
0: 네.
1: 가족이라는 게 너무 견고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0: 네.
1: 근데 이제 외동이나
0: 네.
1: 혹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 견고하게 계속 있어야 할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게
0: 네.
1: 그런 걸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0: 네. 이제는 가족주의가 그렇게 작동하기 좀 어려워졌잖아요. 외동이 워낙 많으니까.
1: 네.
0: 그 외동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작가님 외동이세요?
1: 네.
0: 아,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군요.
1: 맞아요. 또 아버지도 외동이셨어가지고 그 시절에 외동이기가 쉽지
0: 네, 그
1: 않은데.
0: 시절부터
1: 네.
0: 외동이셨어요.
1: 그래서 아버지도 외동이고 이제 저도 외동이다 보니까 사촌이나 뭐 아니면 친척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대가족 혹은 이제 가족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랑은 다르게 예,
0: 그렇죠.
1: 가족 경험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이제 또 다양한 다른 경험들이 많죠.
0: 근데 보통 이제 예전 표현으로 손이 귀하다 이렇게
1: 맞아요,
0: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0: 아유, 그 집에 손이 귀하다
1: 맞아요.
0: 이런 집이셨네요.
1: 네, 왜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랑 이제 큰할아버지 두 분만 또 계셨거든요.
0: 그때부터
1: 네, 손이,
0: 형제분들이
1: 그러니까.
0: 작았고,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친척 수가 당연히
1: 네.
0: 작고 좁을 수밖에 없죠.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셨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1: 네.
0: 책으로 펴내겠다, 이런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그 제가 방금도 이제 아버지가 외동이고 이제 저도 외동인데 저희 부모님이 좀 일찍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른 분들이랑 이제 살고 계셨던 상황에서 이제 치매라고 하는 병이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오게 되면서 아버지 돌봄을 그 누구도 이제 하지 못하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법적 가족이 저밖에는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과 그다음에 장례 그리고 장례가 이후에도 그 상속 문제까지 혼자 해결해 나가면서, 아, 이게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되게 맞는 제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려면 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정신과 병원에 또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가 두명 이상 또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는 또안 맞는 제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남겨야겠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좀 써야겠다. 그때는 이제 너무 분노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뭐 부모님이 떠났다든가 남편이 떠났다든가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사실 상주라고 해야 되죠.
1: 네.
0: 그분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 처리가 너무 많아서.
1: 맞아요.
0: 슬픔은 막 겪을 시간도 없고
1: 맞아요.
0: 너무나 많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다.
1: 맞아요.
0: 이건
1: 맞습니다.
0: 한 사람의 삶을 마감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1: 네.
0: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이런 표현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1: 네.
0: 정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상 가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아이 둘 이런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정상 가족 틀 바깥에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다 하셨어요.
1: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제가 거의 10살 무렵에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0: 네.
1: 그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분들과 사시면서 저도 되게 다양한 뭐
0: 경험을.
1: 형제, 자매 뭐 이런 경험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집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던 아버지
0: 네.
1: 지인분 댁에서 또 자라기도 했었고
0: 네.
1: 되게 여러 가족 공동체들을
0: 네.
1: 이제 경험하면서 이거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0: 네.
1: 네.
0: 근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남다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혈연을 나누고 뭐, 이거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0: 하는데 워낙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시면서 이게 가족인가? 뭐 아닌가? 이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되게 협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건 그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족 얘기를 사실은 친한 사람들한테도 잘 못하잖아요.
0: 네.
1: 가족 얘기는 되게 친구끼리도 뭔가 이제 뭐 엄마랑 있었던 일, 아빠랑 있었던 일 정도는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0: 네.
1: 우리 집안, 뭐 가족
0: 네.
1: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하다 보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혼 가정은 사실 진짜 너무
0: 너무
1: 많고
0: 많고요.
1: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도 돌싱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생길 정도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렇게 표현하기 저도 웃긴 표현이지만 얼리 어답터 같이
0: 네.
1: 뭔가 가족 경험도 뭔가 먼저 경험해 본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근데 이혼 가정이라든가 가족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가 또 다르게 구성이 됐다든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연결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1: 맞죠.
0: 네, 옛날에는 정말 딱 요 네 사람만 우리 가족인 양 이랬다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도 반절 나는 가족이고 또 여기도 한 3분의 1도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러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진 걸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이제 뭐 혈연만으로는 사실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타인과 가족을 이루는 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입양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개로만은 너무 협소하다. 결혼과 입양만으로는 가족이라는 걸 이루기에 방금 그런 경험들을 담아내기까지는
0: 그렇죠.
1: 제도가 너무 협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0: 근데도 그 이후에 독립적 1인 가구로 살아오셨어요. 아직 1인 가구세요?
1: 네, 지금도 이제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0: 선택적으로, 아니면.
1: 처음에 이제 뭐 책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1인 가구가 됐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0: 네네.
1: 방식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인 가구로 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좀 독립적으로 자립을 좀 하고 싶었던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산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족을 만드는 것에 1대1로 뭔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족을 만들기보다, 아니,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는 좀 사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거든요. 파트너나 배우자가 명확하게 딱 1대1로 나의 돌봄은 너가 해야 되고, 우리는 뭐 사랑하는 관계고, 그 우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고라기보단, 내가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족 같은 관계로서 실제로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는 없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직 뭐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가족을 맺는 어떤 방식이 생긴다면 가족을 좀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직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살짝 쉽지 않다라는
0: 쉽지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 너머의 관계를 쌓아가던 중에 우야식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낭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책 2장, 가족도 남도 아닌 우리 가운데 저 이거 너무 웃기는데 이건 진짜 같아요. 냉장고를 공유하면 식구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나부터 잘 먹이고 가끔 그 밥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함께 건네는 것이야말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지 몰랐다. 나는 내 별명인 우야와 식당을 합쳐 우약식당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우야식당에 가고 싶다며 관심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 손님은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라고 운을 떼며 조심스레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생일이라 나를 위해 차려진 밥이 먹고 싶었어요. 누군가 끓여주는 미역국이요. 이후로 비슷한 경험이 더 쌓이면서 우야식당을 생일상 차려주는 프로젝트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코리아 타임즈에까지 소개되면서 우야식당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날은 홍대에 놀러 온 홍콩 여행객에서 연락이 왔다.

0: 한국에서 생일을 보내게 됐는데 생일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는 낯선 언어를 쓰는 낯선 얼굴에게도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려주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구나 싶어 그날의 장면이 오래 남았다. 내가 차린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마주한 환대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1: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가서 생일상 미역국, 어떻게 전복 미역국도 될까요?
0: 네, 그때도 그렇게 끓인 적이 있었죠. 네. 취향에 맞춰서 네. 뭐 누군가는 소고기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네.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1: 네. 아니, 왜 우야가 별명이셨어요? 성함은 혜영이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 우에 단련할 야 같은 거래서 이제 행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어봐서 그런 걸 별칭으로 좀 했습니다.
1: 네. 그 나를 위해 차려진 밥이 먹고 싶다는 손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니, 손님의 말인데 오히려 뭐랄까 또 있구나. 나 말고도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1인 가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을 때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집에서
1: 네, 네.
0: 그러니까 식당이 아니라
1: 네.
0: 그런 게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다.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본가에 갔을 때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요.
1: 네.
0: 집 안에서.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런 걸 차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군가랑 관계 맺고 싶다는
1: 그렇죠.
0: 또 그런 게 아닐까?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1: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유 우리 혜영이 먹을 밥 아유 우리 혜영이 국 끓여줘야지 왜 이런 마음으로 뭔가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내 딸 오늘 생일이니까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런 마음을 담은 음식을 먹는 건 참 어렵다는
0: 맞아요.
1: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분은 혈연도 아니고 심지어 뭐 머리가 노란색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분이 그런 그분도 이제 가족의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겠죠?
0: 우선 이제 그 두 명인데 이제 한국 분이 또 있고 홍콩에서 네. 오신 분도 있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집에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진짜 집에서 먹는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싶었던 거예요.
1: 이렇게 진짜 뭐. 가정식.
0: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 또 불고기, 뭐 비빔밥 이런 게 이제 한국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 네.
0: 사실 저희가
1: 맨날
0: 불고기를
1: 뭐.
0: 매일 먹고 비빔밥을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또 봤더니 본인이 그날 생일이어서 뭔가 생일상 같은 걸 또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
0: 한국에서의 생일상은 또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게 홍콩에서도 이렇게 나를 알고 이 프로젝트를 알고 찾아오다니 너무 재밌다 해서 또 이제 그분들한테 한국 문화다 이러면서 소맥 먹어본 적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걸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1: 아니 그래 이거 완전 인터내셔널 그 문화 수출 상품인 거잖아요.
0: 아, 네네.
1: 근데 그 혼자 살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간 혼자 사는 동안 작가님을 붙들어준 많은 관계가 또 있었을 거잖아요.
0: 네.
1: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혼자 산다 그래도 진짜 혼자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0: 맞죠.
1: 네. 근데 뭐 어떤 관계들이 있었을까요?
0: 저는 이렇게 우야식당에 찾아와준 친구들이 또 어떤 부분 그 시절에는 되게 저를 붙들어줬었던 거고
1: 네.
0: 이런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로도 있었고 또 이제 마포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제가 또 구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마포에 계시는 주민분들과의 관계도
1: 네.
0: 아 여기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다라는
1: 네.
0: 생각들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아버지 돌봄과 장례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도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0: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저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라고 이미 또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1: 네.
0: 또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정보도 나눠주시면서 제가 또 어떤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또 저를 좀
1: 붙들어요.
0: 살아내게 했죠.
1: 근데 작가님 그거 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이 너무 경계를 넘어까지 자기 안으로 침범에 들어와서
0: 맞아요.
1: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 사실 그런 건 없으셨었던 거죠.
0: 아, 그건 또 이제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있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랑 하루에 한세번 정도 전화를 하면서 네, 또뭐그 이제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이 또 다르게 또그 1대1 관계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1: 그러면 또
0: 부분들도 있죠.
1: 그건 더 힘드네요.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끼리 합의를 한 후에 경계를 넘나드는데 우리 작가님이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삶을 꾸려가시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전화에게는 음악 한곡 듣고 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영화 같은 것 같아요. 이승민의 가족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이승민의 가족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쓴 책 가족 없는 시대를 쓰신 차혜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화가 왔는지 두 번째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3장 예고 없이 닥친 돌봄 가운데 시작은 전화 한 통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할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빠와 함께 산다는 여자의 전화였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녀는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다. 자꾸 차 사고를 내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그 말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하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아빠와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살아온 내가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내가 할 일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아빠의 공장으로 찾아갔다. 2년 만에 마주한 아빠는 낯설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보다 아빠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엄마는 아빠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했다. 공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다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공장 사정이 더욱 나빠지면서 평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던 아빠가 병들기 시작한 듯 했다. 어째 점점 더 불안해졌다.
1: 여기가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은데 외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왜 내 아버지지만 우리가 사람이 항상 매일매일 똑같지 않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다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아빠가 이랬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아프기까지 하셨으니까 굉장히

0: 낯설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 진짜 오랜만에 2년 정도 만에 만났었는데 네. 저랑 만난다는 약속을 한 것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조금 원래 되게 그러니까 마르진 않고 되게 균형적인 네.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0: 네.
1: 살짝 또 살이 좀 찌신 느낌이 있었고
0: 네.
1: 그래서 그리고 계속 피곤해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0: 네.
1: 말을 하다가 계속 이제 늘어진다던가 이랬어가지고 아, 건강이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0: 그때 아버님 연세가
1: 저희 아버지 53년생이신데
0: 어.
1: 2024년
0: 네.
1: 초였으니까 아직 70대가 네. 거의 왔다 갔다 하는
0: 네. 근데 보이스피싱 당하랴 공장 자금난 겪으랴 이러면은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 힘든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돌봄을 하시게 되셨어요?
1: 그렇게 거의 됐죠. 왜냐하면 방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이스피싱까지 왜 당했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가족이 많으면 뭐 형제들한테 돈을 좀 잠깐 빌려서 자금난을
0: 네.
1: 해결한다던가 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0: 네.
1: 아버지 외동이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또 법적으로는 가족이 또 아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뭔가 만들어내려고
0: 네.
1: 하다 보니 이렇게 연락이 와서 뭐 쉽게 뭔가 이자가 싸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게 됐고
0: 네.
1: 근데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0: 네네.
1: 건강하지도 않은
0: 네.
1: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고 싶은 사람들도 없어지고
0: 네.
1: 그러다 보니 다들 저한테 너 하나밖에 없는
0: 그래도 네
1: 딸이지
0: 아버지잖아.
1: 않냐.
0: 그래도 네가
1: 그래도
0: 딸이잖아.
1: 너가 너의 아버지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돌봄을 맡게 된 거죠.
0: 제일 막막했던 게 뭐였어요?
1: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아버지 상태도 잘 모르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0: 네, 네.
1: 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아, 이게 뭐 병원은 어떻게 가는 거지? 뭘 해야 되지? 뭐 서류는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정말 다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0: 서류상으로 보면 유일한 가족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유일한 보호자이고.
1: 맞습니다.
0: 네. 이제 그 상황에서 했던 일들이 보통 어떤 거였어요? 뭐 병원 모시고 가기.
1: 그렇죠. 병원에 모시고
0: 네.
1: 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을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시 MRI까지 찍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같이 옆에서 또 하고.
0: 그런 과정들이 보통 보호자 없이 안 되는 거죠?
1: 거의 혼자 가실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뭐 주민등록증이 또 없어져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국 사회에서는
0: 네.
1: 모든 일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든
0: 네.
1: 뭐 병원 업무든 그러면 또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급받으러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외에도 아버지 식사를 늘 해야
0: 그렇죠.
1: 되니까 제가 이제 뭐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0: 네.
1: 사람이어서
0: 네.
1: 근데 이제 같이 살지 또 못하니까 하루에 세 끼를 어떻게 또 드시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행정 업무부터 건강과 이제 식사 돌봄 일상생활까지를 이제 계속 케어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0: 예상치 못한 건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너무 힘들 것이다 생각은
1: 네.
0: 되는데 그 이렇게 돌보게 되고 나서 이건 진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다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1: 뭐 두 가지인데
0: 네.
1: 생각보다 아버지 치매가 너무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배회가 너무 빨리 찾아와가지고 뭐 짐을 싣고 그 수레 같은데 이제 싣고 이제 본인이 다니던 어떤 곳에 이렇게 막 그냥 길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이 온다던가
0: 누가 발견하시고
1: 네 아버지 지금 이런 상태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 못하는 행정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아버지랑 같이 못 사는 상황이어가지고
0: 네.
1: 아버지 경기도에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0: 네.
1: 왔다 갔다

0: 를 계속 하면서 하는 상황에 제가 너무 지금처럼 일을 하고 있을
1: 있는데.
0: 때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됐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병원에 같이 좀 가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행 서비스라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게또 있고 이래서 아 그게 이제 경기도에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연락을 했었을 때 가족이 있으면 할수 없다.
1: 가족이 없어야만
0: 가족이
1: 그런
0: 없어야만
1: 사회의
0: 또
1: 서비스를 받을
0: 받을
1: 수
0: 수 있다는
1: 있다.
0: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실질적 1인 가구, 그러니까 가족이 있더라도 뭐 제가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유학 간 상태거나 해외에
1: 네네.
0: 있으면 그럼
1: 어떻게
0: 저희
1: 왔는지.
0: 아버지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럼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받을 수는 없는 거냐 막 이런 거를 막또 행정과 또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1: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기본값인 이 사회의 어떤 행정 방식
0: 네.
1: 이런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0: 저는 가족 자체에 대한 거를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1: 네.
0: 정말 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 다 안전하고
1: 네.
0: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며 사랑할 수 있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회를 엄청 원하는데,
1: 네.
0: 그리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믿어 의심치 않지만,
1: 네.
0: 이 가족이 제일 우선시되는 이 사회가
1: 네.
0: 문제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걸 기본값으로 두는
1: 네.
0: 것이 문제가 아니냐.
1: 네.
0: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양쪽 다 있는 자녀 구성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엄마 아빠를 뭐 맨날 붙인다던가.
1: 네.
0: 한부모 가정 아래에서 살거나 조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가족을 기본값으로 세팅하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1: 그렇죠.
0: 가족 유무랑 좀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두 다 가족에게 국가도 전가하는 거죠. 돌봄도 가족이 해야 하고 모든 것들은 다 가족이 있으면 사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다 해결하세요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신 이 가족이라고 한게 견고해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1: 지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책임을 가족 안에서 지고,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또 사회가 어떻게 해볼게.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0: 네.
1: 약간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나서서 해결을 하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0: 네.
1: 예,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회인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존중도 받아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가족으로 일단,
0: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1: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지원 쪽에도 문제가 있고, 책임 쪽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적으로 가족 안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사회가 돕는다가 아니라, 일단 개인도 다그 하나의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뭐가
0: 네,
1: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이 아닌 사람, 개인으로 기본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저는 뭐 돌봄이나 의료나 장례나 뭐 주거, 상속 같은 것들이 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지
1: 네.
0: 않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세팅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뭐 돌봄과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돌봄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봄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그 부모의 돌봄을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있는
1: 네.
0: 혹은 일을 그만둬도 되는
1: 네.
0: 상황이라고 자기들 안에서 판단하는, 가족들 안에서 판단되는 사람들이 또 돌봄을 하게 되기
1: 네.
0: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적 상황이 돌봄하는 분과 돌봄 받아야 되는 분둘다 좋지 않은 경우는 둘다 고립되거든요. 근데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하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책 뒷부분에 이제 부록이 있거든요.

0: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게 담겨 있나요?
1: 부록에 이제 총네 가지로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준비. 아까 제가 닥칠지 모르는
0: 네.
1: 상황을 미리 그래도 한번 마주해 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 돌봄도 해보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걸로 사전.

0: 또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도를 좀 담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을 두기도 했고요. 돌봄과 의료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장례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처리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뭐 돌아가시자마자 수의 그리고 뭐 장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사실 그 상황이 돼서는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먼저 장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뭐 화장은 어디서 할수 있는지 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만약에 장례식장이나 뭐 화장터가 있으면 또 제도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상속. 상속도 상속을 받을 건지 상속을 포기할 건지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중간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으면 한정 승인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빚을 그냥 탕감하는 정도로 이제 끝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 가장 쉬운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게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0: 맞아요.
1: 막상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0: 이제 누구를
1: 느껴지잖아요.
0: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네.
1: 그리고 지금 마포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중이니까
0: 네.
1: 오늘 이렇게 해주신 얘기가 어떻게 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아니면은 우야식당 같은 프로젝트가 좀더 넓게 퍼질 수 있는 이런 거 없을까요?
0: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법이라고 하는 게 올해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 관련해서는 정책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가족이 다또 서명을 해야 되거나 가족이 꼭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그 필수적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조금 이 사람의 정말 친밀한 관계로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보호자 개념으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마포구에서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으로 먼저,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 지금 혼자 가구가 너무 많고 사실
0: 맞아요.
1: 어르신들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0: 네.
1: 자녀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외국에 계신 분들도 너무
0: 네네.
1: 많아서 어떤 분들은 장례를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0: 맞아요.
1: 자식이 기다리고 계시는
0: 네.
1: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공영장례 같은 것도 저희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존엄한 죽음, 존엄한 장례 같은 것들을 꼭 가족이 아니어도 또 혼자 사시는 분 중에 정말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는 상주가 다 가족이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서 정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 같은 걸좀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는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야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많은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이 되었으니까 어떤 의원이 좀 되면 좋겠냐, 그리고 뭘 해보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아, 우야식당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 다시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이전과는 좀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야식당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주민분들 얘기를 또 이런 1인 가구일 수도 있지만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우야식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외로울 만두하지라고 그래서 만두를 같이 빚는 청년 1인 가구 모임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학생 1인 가구들도 되게 많아서 또 유학생 1인 가구분들이랑은 명절쯤에 만나서 막전 같이 부치고 한국 음식 같이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면서 좀 다양한 주민들을 더 만나는 프로젝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저도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해서 좀 안착을 해야 되니까 안정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럴 만도 하지, 썰전. 해가지고, 만두와 전을 하면 어떨까요?
0: 너무 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럴 만도하지 썰전. 네.
1: 책 읽는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짧게 해주시겠어요?
0: 네, 그이 책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혹

0: 혹여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끔 하려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부정하려는 책들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이 책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뭐 부록 같은 걸좀
1: 네.
0: 보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한 번쯤은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가족 없는 시대 차혜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효영의 초원의 바람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곳,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과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돌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그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좀더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매일 마주하는 똑같은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고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저는 장밋빛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지난 2020년에 아흔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비디오 게임 유튜버로 기네스북에 오른 모리하마쿠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95이 된 지금도 매일 서너 시간씩 거친 콘솔 게임을 즐기면서 누구보다도 역동적인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빛깔로 흐르고 있을까요? 그 생기 넘치는 걸음 속에 우리 소리를 살며시 얹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은 뮤직그룹 세움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물결 전해드리죠.

뮤직그룹 세움의 연주로 물결, 이 곡으로 오늘 첫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5세 비디오 게이머 모리하마코 할머니의 장밋빛 인생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할머니가 처음 게임기를 구입했던 게 마흔이 훌쩍 넘은 1981년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재밌는 걸 아이들만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서 너튜브를 시작했다는 할머니는요. 게임이 정신을 맑게 하고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연말에 일본의 한 시니어 e스포츠 대회에서도요. 92의 어르신이 격투 게임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뭔가를 시작하고 즐기는 데 있어서 나이라는 숫자는 정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나만의 장밋빛 즐거움을 하나씩 채워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2시간 동안 이 마루 위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가득 담아가시기 바랄게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도 있죠. 바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늘 신나고 행복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은의 해금 연주로 노세 노세 전해드릴게요.

박지윤의 해금 연주로 노세 노세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창기의 노래가 필요한 날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포크밴드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 씨가 들려주는 따스한 참견글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이죠. 오늘은 오늘음 1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춘, 계절로 흔히 봄을 이야기하죠. 늘 봄과 같은 느낌으로 생활하시면 어떨까요? 인생은 흘러가는 봄. 감상하실 텐데요.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의 노래와 연주로 인생은 흘러가는 봄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달빛 정원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곡인데요.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연둣빛 생기를 머금은 풀잎과 열매,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어둠을 대변하는 달이 지닌 잠재된 빛과 은은한 분위기에 취한 달을 그려보는 의미를 담았어요. 플레이톤의 연주로 달빛 정원 듣고 오시죠.

그리고 한옥 찻집. 광석이가 떠난 이후 만든 노래. 나에게 남겨진 너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훌쩍 떠난 광석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은 흐려지지만 가끔 광석이의 노래를 들으며 숨을 고르곤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 노래하고 오래 제 곁에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들었던 소리나 배경음악을 그 감정과 연결해 저장하고 그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을 겪거나 기억할 때 그 소리나 노래를 다시 듣게 됩니다. 전쟁의 포성이나 연인에게 버림받을 때 찻집에서 흐르던 노래처럼 말이죠.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와 좋은 사람들과 평생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철부지처럼 뜨거운 그 시절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민낯을 노출했기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기에 용기가 필요 없었죠. 돌아보면 나의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시절이었습니다. 해화동은 1988년 봄, 밴드 동물원이 한창 인기를 누릴 때 만들었습니다. 대학로에서 공연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같은 해화동에 우리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골목길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이었더군요. 그 골목에 서니 어릴 적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담장을 넘어간 축구공을 찾으려고 공 좀 꺼내주세요 하고 외치던 친구. 동네 형들에게 얻어맞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친구. 그 형들이 보여준 빨간 책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함께 자란 녀석들 모두 그리웠습니다. 전화를 걸어 동네 골목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전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노래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풀림의 연주로 추억 그리고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창기의 노래가 필요한 날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추억의 감상을 멜로디로 엮어서 하나의 노래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그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아해주고 자신들의 추억처럼 기억해준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참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지나간 청춘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의 투박한 얼굴, 그리고 먼저 떠나간 소중한 인연의 목소리까지.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 언제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노래 한 곡쯤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랜 기억들이 노래 한 자락을 타고 흘러와서 우리를 가만히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 바쁜 걸음을 멈추고요. 귀에 익은 옛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풍경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옥 찻집, 오늘은 김창기의 노래가 필요한 날과 함께 해봤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올 텐데요. 가수 김광석의 노래에 우리의 소리, 상여 소리를 더한 음악입니다. 먼저 떠나는 길, 고맙고 사랑했다는 마음을 전하는 곡인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의 애틋함이 느껴지는 곡 만나보시죠. 이상, 고영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0: 아프지 말고 천천히 떠요.
1: 그래도 내가 당신 만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을 했어요.

듣고 있으면 참 애틋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는 곡이었죠. 이상, 고영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보미 외 여러분의 연주곡 감상해 보시죠. 기억 전해드릴게요.

기억 전해드렸는데요. 김보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흥타령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이 곡 감상하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소리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노래를 부를게요. 2부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음 1집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음악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스름의 연주인데요. 파리의 하늘 밑 빠담빠담 듣고 오시죠.

가스름의 연주로 파리의 하늘 밑 빠담빠담 듣고 오셨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낭만적인 풍경과 사랑의 감정을 그린 곡 전해드렸어요. 사람의 인생도 건축물의 운명도 끝까지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 파리의 에펠탑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이 57살에 한 말이에요. 오늘날 프랑스 파리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에펠탑의 웅장한 실루엣을 떠올리는데요. 처음 에펠탑이 세워질 당시만 해도요. 예술의 도시 파리를 망치는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라면서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죠. 모진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탑을 완성했던 에펠은요, 아마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단단한 철골 구조물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장 사랑받는 유산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조금 투박해 보이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위의 시선이 느껴질지라도요.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겠죠. 나라는 인생의 건축물 역시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차근차근 뼈대를 세우고 시간이라는 정성을 채워넣다 보면 썩 괜찮은 완성물이 될 거예요. 조금 흔들리고 서툴더라도 나만의 속도로 멋진 탑을 쌓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세시 마몽드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세시는 대담하다는 뜻이고요. 마몽드는 나의 세계라는 프랑스어예요. 멋지고 대담한 나의 세계라는 뜻이죠. 대금돌이의 노래와 소금 연주로 세시 마몽드 듣고 오시죠.

대금돌이의 노래와 소금 연주로 세시 마몽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린 곡 아임이라는 곡이에요. 뮤직홀의 연주로 만나봅니다.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1994년에 발매된 국악 실내 악단 오늘음의 1집 앨범입니다. 이 음반은 기존 전통 국악의 틀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의 노랫말과 국악기의 조화를 돋보이게 담아낸 독창적인 작품집인데요. 앨범을 기획하고 오늘음을 창단한 김회경 단장의 이력을 보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깊이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서양음악 작곡을 전공한 뒤 한국음악까지 공부한 그는 난파음악제 수상을 비롯해서 화려한 경력을 지닌 음악가인데요. 조계사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많은 찬불가를 만들어온 깊은 내공이 이 음반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음악시장 개방의 압력 속에서 우리 음악의 자생력을 고민하며 국악가요와 향토민요에 눈길을 돌린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피리의 이용탁, 대금의 박환,

영, 해금의 김정림, 가야금의 이상균, 장구와 노래의 조주산 등 그야말로 지금은 국악계의 주축이 된 쟁쟁한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실 곡은 철학자 돌 김용옥 선생이 작사하고 김혜경 단장이 곡을 붙인 운주사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는 하루 만에 천 개의 불상과 탑을 세우다 새벽 닭이 울어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천불천탑의 전설, 그리고 누워있는 불상인 와불로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김용옥 선생은 이 곡을 통해 단순한 불교 예찬을 넘어 누워있는 와불이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과 한을 담아냈습니다. 억압받던 역사 속 서민들이 꿈꾸던 해방과 대동세상을 향한 갈망이 안수련의 깊은 목소리와 오느름의 연주 위로 흘러갈 텐데요. 첫 곡으로 운주사 감상해 보시죠.

깊이 있는 노랫말과 연주가 울림을 주는 오늘음의 운주사 감상하셨어요. 이어서 만나볼 노래는 1980년대 분단 현실과 노동 문제를 날카롭고 서정적인 시선으로 노래했던 대표적인 민족 민중 시인 김정환 시인의 작품들입니다. 먼저 현실의 답답함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두 곡 이어 들으실 텐데요. 첫 곡인 비상구는 갇힌 공간과 사회적 공기 속에서 탈출구와 희망을 찾고자 하는 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해는 그 어둠과 답답함을 뚫고 마침내 떠오르는 새 시대. 평화의 서막을 황금빛 들판에 눈부신 광채에 빗대어서 밝고 찬란한 에너지로 풀어낸 곡인데요. 답답한 비상구를 지나 찬란한 해를 마주하는 극적인 흐름. 두 곡 연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안수련의 노래, 오늘음의 연주로 비상구 먼저 전해드립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안수련의 노래 비상구였고요. 현실의 어둠을 벗어나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해의 광채까지 오늘음의 연주 강진구의 노래로 해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 역시 김정환 시인의 노랫말에 김회경 단장이 곡을 입힌 작품인데요. 앞선 두 곡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초혼이라는 곡이에요. 제목 그대로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우리 전통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우리 현대사의 거친 물결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열사들과 소외된 민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애도와 결의의 메시지를 품고 있죠. 부르는 것은 가는 것인가? 부름이

가고 있는가? 내가 대답하지 않고 통째 나를 채웠는가? 다시 눈앞에 너를 부른다. 너 희망이여. 이런 노랫말로 돼 있는데요. 안타깝게 떠나간 이들을 소리쳐 부르며 그 아픔을 다시금 희망의 끈으로 동여매는 절창입니다. 강진구의 목소리로 초혼 감상해 보시죠.

현대사의 아픔 속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다정하게 달래고 품어줬던 오느름의 초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제목이 아주 생소하지만 재밌는 곡, 바로 한갑바시라는 창작 국악인데요. 한갑바시 혹은 한갑바치는 소꿉장난이나 작은 장난을 뜻하는 전라남도와 경상도 지방의 정겨운 방언입니다.

노랫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쥐알봉수나 지질컹이하고 한가빠시는 외해, 궁상청승 기둥삼아 한가빠시는 외해, 가마리 고라리 뇌뽀 날피랑 한가빠시 외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궁상 맞게 서서 소꿉장난을 왜 하느냐는 물음 속에는 어미들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간 쓸쓸한 현실을 방언으로 녹여내면서도 음악만큼은 서민들 특유의 해학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음의 연주 안수련의 노래로 한가빠시 소꿉장난 감상해 보시죠.

해학적인 방언의 뉘앙스와 가락이 돋보인 오늘음의 창작국악 한가밭이었어요. 이제 오늘 한 장의 음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음악은 음악의 후반부에 수록된 한반도의 들노래 연작 중 충남 부여 들노래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이 창작곡이었다면 이 들노래들은 실제 우리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불렀던 진짜 향토 민요를 오늘음만의 감각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부여 들노래는 총 8분 동안 산유화, 자진 산유화, 나비질 소리까지 세 개의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장인 산유화는 말 그대로 산에서 피고 지는 꽃을 바라보며 자연의 순환을 노래한 농부가인데요. 처량한 음조가

매력적이죠. 산유화야, 산유화야. 궁야평 너른들의 논도 많고 밭도 많다. 씨 뿌리고 모 옮겨 성실하게 가꾸어서 충실하게 맺어보세라는 매김가락이 참 서정적이에요. 이어지는 자진산유화는 속도를 높여 한층 빠르고 경쾌하게 농사일에 짜임새를 부추기고 마지막 나비질 소리는 곡식의 먼지를 날리려 키를 나비 날개처럼 붙이는 동작에서 유래한 노래입니다. 서민들의 땀방울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오늘의 마지막 곡, 팔부녀의 호흡인데요. 충남 부여들 노래, 이상균의 소리, 오늘은 왜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죠.

충청도 충남 부여 들로래 중 산유화, 자진 산유화, 나비질 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이상균의 앞소리, 원상훈 외 여러분의 합창, 오늘음의 연주였어요. 나비야 나비야 청산을 가자. 가다 가다 저물거든 꽃 속에서 자고 가자라는 노랫말이 참 아름답고 서정적이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1994년 국악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던 명반 오늘음 1집의 음악들 들어봤어요. 미완의 와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서민들의 한부터 답답한 현실의 비상구를 지나 마주한 눈부신 해 그리고 영혼을 위로하던 장엄한 초혼과 고된 노동마저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켰던 충남 부여 들로래까지 다채로운 서사를 만난 시간이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음반에 수록된 남은 이야기죠. 창문과 여성굿 얼씨구니마 절씨구니마 경북 예천 들로래와 경기 고향 들로래를 들고 이 아름다운 여정 이어갈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릴 적에는 겁도 없고 놀거리도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학원이나 거창한 장난감이 없어도 그저 산으로 들로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자연의 온갖 소재를 가지고 놀았었죠. 나뭇가지 하나만 주워도 칼싸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돌멩이와 풀잎만 있으면 금세 뚝딱 웅장한 소꿉장난 밥상이 차려지곤 했어요. 심지어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져도 걱정하기는커녕 웅덩이마다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비 자체를 신나는 놀이로 채웠었죠. 그 시절 우리 아내는 매 순간 새로운 놀이를 뚝딱하고 만들어내던 창의력의 샘이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때로는요, 마음속에 넣어둔 그 시절의 철없는 신명과 순수함을 새삼스럽게 꺼내보셔도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이번 주 장마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죠? 요즘 비는 오랜 시간 내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비 피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이번 주 당황한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운전하는 분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계곡 인근 사는 분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절대 물 근처에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비가 내린 뒤 주말 동안에는 찜통더위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다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요. 비가 쏟아졌다가 더웠다가 변덕스러운 장마철입니다. 기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잘 대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춰.

오주화의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안녕하세요.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출석합니다. 에리님 평일 잘 보내셨나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6186님께서도 에리님 안녕하세요. 장마시고 더위 기승인데 휴가는 언제 가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여름 휴가라는 게요. 참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 것 같은데요. 머릿속으로는 가족들과 해변에 가서 바다 수영도 하고 싶고 또 근처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책도 읽으면서 진짜 휴식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요. 정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급하게 떠나는 것도 일상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일이라서 한번 때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죠? 아무쪼록 올 여름도 안전하게 예쁜 휴가 계획하시길 바랄게요. 7월 11일 토요일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시간은요.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조시 사프디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출 후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 하세요? 주중에 퇴근 후에 또는 학교 후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 하시나요? 저는 되도록이면 바로 샤워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 옷을 잘 갈아입고 손발을 꼭 씻습니다. 그리고 또 외출 후에는요. 무조건 하는 일이 있어요. 핸드폰을 알코올로 닦는 일인데요. 바깥에서 또 우리는 많은 걸 만지잖아요. 핸드폰에 엄청난 세균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여러분이 외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외출 후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는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 재미있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빠머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이날 신의 고향 듣겠습니다.

0: 껍질 살사 배알이 얻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질 못하리다.
1: 호왕이 허허 웃고 기암만 그런데도 이 심정 불치가야 화합은 남기앉아 깡깡 또락또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 나면 세상인 가니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도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 허가지 좌석이 부당하다.
0: 지금 모양 세상이오 지금 모양 세상이라.

이날치의 신의 고향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퇴근 후 또는 학교 후 가장 먼저 하는 일 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낭만 고릴라님께서 집에 와서 냉장고부터 확인해요. 룸메이트가 내 반찬 먹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습관처럼 냉장고 문 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집에 다녀와서도 이렇게 열고 밤에도 그냥 열고 궁금해서도 여시는 분도 있잖아요. 특히 주부들이라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열죠. 오늘은 뭐 먹지? 내일 또 뭐 먹지? 일상 다반사죠. 오늘도 여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점심 드셨길 바랄게요. 7416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에리님 주말엔 라디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곡, 선곡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무더위가 싹싹 날아갈 것만 같은 산뜻한 노래예요. 여름 여름 하고 따라 불렀어요. 오늘도 질청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름 여름 하면서 아 쉽게 따라

따라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 곡인데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426님께서 외출로 집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하는 거요. 요즘 장마철이라 창문을 닫고 나가거든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외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나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요. 서울은 32도예요. 주말엔 라디오 무더위를 식히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진짜 바쁘게 움직이시고 집에 딱 들어와서 물한 모금 먹을 때 어떻게 보면 숨을 고른다고 해야 될까요? 숨을 돌리는 시간일 것 같아요. 아, 잘 다녀왔다. 이러시면서요. 그래서 시원한 물 마셨겠죠? 2630님께서 안녕하세요. 지인 소개로 오늘부터 듣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것도 처음이긴 해요.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모아놓은 분리수거 배출도 야무지게 하고 23개월 아기 키우고 있어서 손발 깨끗이 씻고 아기를 안아줘요.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해서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이죠. 외출 후에 다녀오면 무조건 손발 씻어야 되죠. 손만 잘 씻어도요,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생각해보면요, 외출 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떤 분은 손을 씻고 어떤 분은 냉장고를 이렇게 또 열어보고요.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이지만 그 습관 속에서 각자의 생활 방식과 또 하루의 리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630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고래야의 사랑할래요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하는 현대적으로 감성에 재조립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 실험 함께 해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래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진짜 지난주에 저희가 네. 그 소리 찾기 실험을 잠시 멈추고 판소리 흥보가의 눈대목을 현대음악으로 크로스오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진짜 정말 깜짝 놀래 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저희가 그 EDM 버전 제목까지 붙였었는데 박타는 하우스라고 저희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다음날 한번 더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낯선 서양 장르들과 만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전통 소리가 가진 특유의 리듬감, 뭐 탄탄한 서사가 이 낯선 현대음악 장르 속에서도 그 고유의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실험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오늘도 엄청 덥던데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시원한 바다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는 판소리 수군가를 여러 장르로 크로스오버 해봤습니다.
0: 진짜 덥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데 자,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입니다. 왠지 무더위를 팍팍 식혀줄 것 같은 이야기인데 네. 자, 이번에도 가사와 장르 선정에 공을 많이 들이셨을까요?
1: 네. 가사는 국립국악원의 판소리 사설 체본록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순호가 우리말의 리듬감을 잃지 않도록 핵심적인 운율 압축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구성하도록 재미나이에게 요구를 했지요.
0: 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고증을 거친 사설인데 네. 자,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수군가의 눈대목, 인공지능이 새롭게 입혀준 장르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오늘 총 4개의 눈대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육지로 떠나는 자라를 위해서 화공이 토끼의 생김을 그려주는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두 번째는 어두운 영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별주부의 경이로운 시선을 담은 고고참변 대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영궁에 끌려가서 토끼가 무자비하게 나졸들에게 결박당하는 좌우 나졸 대목이고요. 마지막은 토끼가 배를 갈릴 위기에서도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면서 용왕을 속이는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0: 어떻게 보면 수군가의 눈대목만 탁탁탁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순간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바탕인데 자, 그럼 인공지능이 재해석한 우리 바닷속 이야기 수군가 그 화려하고 시원한 첫 번째 곡부터 우리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수군가의 재미있는 장면이죠. 무트로 떠나는 자라를 위해서 화공이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는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입니다.
0: 토기란 종근 두런 도리도리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토끼 얼굴을 그리는 대목이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긴 하는데 네. 재미나이는 여기에 어떤 장르를 추천했을까요?
1: 네. 바로 애시드 재즈라는 장르를 추천해줬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용하고 무거운 재즈가 아니고 베이스와 건반악기가 통통 튀면서 아주 쫀득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신나는 재즈 장르입니다.
0: 토끼 모습 그리는 내용과 쫀득하고 신나는 재즈.
1: 네.
0: 왜 재미나는 이 둘을 짝지어줬을까요?
1: 네. 화공이 붓으로 캔버스에 쓱쓱 그림을 그리는 느낌을 악기들이 통통 뛰면서 악기 연주하는 리듬감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0: 네.
1: 토끼의 생김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짚어주는 이 판소리 가사가 애시드 재즈의 세련된 리듬을 아주 찰떡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0: 화공의 붓터치를 이 신나는 재즈 리듬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약간 능청능청한 중중몰이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 해석이 참 기발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곡 구성은 어떻게 짜주었을까요?
1: 네. 우리 판소리의 안일이 부분을 마치 랩처럼 비트를 타면서 부르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사와 악기가 재미있게 호흡을 맞추도록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0: 가사와 악기가 호흡을 맞춘다는 게 좀 인상적이거든요.
1: 네. 보컬이 두기는 쫑긋 하면 관악기가 빠밤 해주고 뭐 눈은 도리도리 하면 빠바밤 하는 식으로 티키타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점을 톡톡 찍는 것처럼
0: 네.
1: 재미있는 악기 소리를 표현을 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0: 조금 더 상상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서사가 이제 딱 들리는 내용일 것 같은데
1: 네.

0: 노래하는 목소리와 악기가 이렇게 척척 주고받고 이렇게 핑퐁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네요.
1: 네. 그리고 후렴구가 끝난 뒤에는 목소리를 싹 빼고 이 악기들끼리 오랫동안 화려하고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펼치는 구간도 넣어서 이 재즈의 진짜 매력을 뿜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설명만 들어도 우리 화공이 리듬을 타면서 토끼를 쓱쓱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환합니다. 네. 자, 재치 있는 가사와 통통 튀는 악기가 주고받는 쫀득한 호흡. 수군가 두 번째 곡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과 애시드 재즈의 신나는 만남 지금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와우, 애시드 재즈 버전의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듣고 왔는데요. 약간 저는 그첫 소절에서 한용일 씨의 누구 없소 같은 그루브가 들렸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그 쫀득하다라는 바이브가 뭔지를 딱 느껴졌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신나는 깡총 깡총 깡총하는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곡이 또 탄생을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아, 애시드 재즈가 이런 건지 이번 기회를 통해 또 알게 됐어요.
0: 네, 좋아요. 자, 다음 곡은 어떤 대목인가요?
1: 네, 다음은 어두컴컴한 용궁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별주부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육지의 풍경을 묘사한 고고천변 대목입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꽃이 만발하고 산은 층층 물은 콸콸 흐르는 걸 보면서 아슬랑하게 비친 경치 장관이로구나 하면서 넋을 잇고 감탄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80년대 신스 웨이브 장르로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0: 오, 약간 평생 바닷속에만 살던 자라가 처음 마주한 육지를 그린
1: 그렇죠.
0: 대목이잖아요. 약간 이 환상적인 장면에 입힌 장르가 80년대 신스웨이브라고
1: 네.
0: 하셨어요. 신스웨이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1980년대 특유의 아날로그 신시사이저를 듬뿍 활용한 전자 음악인데요. 몽환적이면서도 레트로하고 이런 소리들을 밤거리의 네온사인이 떠오르는 감성에 짙게 묻어나는 그런 장르이죠.
0: 이게 고고천변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모든 풍경을 다 그리고 있잖아요. 막
1: 네.
0: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 무풍의 야자파 뭐 물은 붕붕 이런 어떤 소리다운 소리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1: 네.
0: 이것 또한 중중모리 장단이라서

0: 약간 템포감이 리듬감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스웨이브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근데 재미나이는 왜 이런 매칭을 추천했을까요?
1: 네, 별주부가 육지로 올라와서 느낀 그 엄청난 경이로움이 마치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 행성이나 낯선 도시에 뚝 떨어졌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과 비슷할 거라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신스웨이브의 몽환적인 사운드로 풀어내면서 낭만적인 무드를 완벽하게 쌓아올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0: 아, 자라에게는 그러니까 육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행성같이 그쵸.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재미나이에 또 이 시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면서 네. 역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곡 구성은 어떻게 짰을까요?
1: 네, 재미나이가 프롬프트를 짤 때 판소리 사설 자체가 길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곡의 앞뒤 그리고 중간에 기악 연주 구간을 길게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별주부가 처음 세상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경이로움에 빠져있는 그 시간을 음악적인 공간으로 채우도록 설계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원래 재미나이가 짜준 프롬프트 상으로는 이 몽환적인 전자음 사이로 전통 가야금 소리를 교차하면서 연주하도록 지시를 해주었으나 네. 역시 저희의 예상대로 순호 자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네. 이런 신시사이저 소리로만 꽉 채워서 음악을 만들어줬습니다.
0: 가야금 소리가 들릴 뻔하였으나 네. 들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쵸. 역시 그 제일 잘하는 신시사이저로 네. 그래도 또 이 곡의 전체적인 전개가 재미나이 의도대로 잘 나온지도 궁금해요.
1: 네. 특히 이 보컬 호흡에 대한 재미나이의 디렉팅이 좀 돋보였는데요. 네. 후반부 브릿지 구간에 사는 층층 물은 콸콸 이 부분에서 네. 박자를 살짝 늦추면서 가사를 툭툭 끊어 부르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텐션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쭉 끌어올리면서 클라이맥스 부분에 장관유로구나 해서 시네마틱하게 팡 감동이 터지도록 연출한 의도가 아주 잘 살아났습니다.
0: 약간 들으면 영상미가 돈다랄까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상상이 드는데 네. 약간 그러니까 텐션을 모았다가 탁 터뜨리는 구성 네. 맞죠? 설명만 들어도 눈앞에 낯설고도 눈부신 육지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수군과의 두 번째 곡 재미나이의 놀라운 해석이 담긴 고고천변과 80년대 신스웨이브의 몽환적인 만남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네, 80년대 신스웨이브 스타일로 꾸며본 고고천변 들어보았습니다. 약간 첫 번째 곡은 그 쫀득하다는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1: 네.
0: 이두 번째 곡 들으니까 약간 이거는 끈적끈적하다. 약간 끈적 보이스 자체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구름을 타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둥둥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오 어떻게 보면 오 곡 그 이면이랑은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나레이션 있잖아요. 산은 층층, 물은 콸콸.
1: 그렇죠?
0: 깜짝 놀랐습니다.
1: 제가 생각했던 신스 웨이브보다는 좀 덜 몽환적인 것 같았는데 아마도 그 억지로 12연 가야금 소리를 뭔가 뚜뚜뚜뚜뚜뚜 그 직접적으로 내려고 하다 보니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했어요.
0: 가야금 솔로가 딱 중간에 들어갔으면 더 음악적 텐션이 더 높아졌을 거란 생각이 네. 들면서 아, 이 곡 위에 가야금을 한번 입혀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너무 신선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곡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그래요?
1: 네 맞습니다. 이번은 갈등 대목이죠. 좌우 나졸 대목인데요. 영궁에 끌려간 토끼가 이 무서운 나졸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게 된 긴박한 장면입니다.
0: 그렇죠. 네. 이 곡 또한 또 범 내려온다라는 곡으로 사랑받았던 또 이날지 밴드도 이 곡을 불렀는데 네,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원곡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토끼가 수궁으로 잡혀 들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리는 대목인데 네. 재미나이가 이 장면에 입혀준 장르는 무엇인가요?
1: 네, 좀 어려운데요. 인더스트리얼 테크노라고 합니다.
0: 오, 이름만 들어도 강렬합니다. 네. 네. 네, 어떤 음악인가요?
1: 네, 아주 빠르고 규칙적인 기계식 비트가 특징인 음악인데요. 차갑고 날카로운 전자음이 반복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0: 재미나이가 토끼가 겪는 긴박함을 차갑고 기계적인 비트로 해석한 모양인데 네.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토끼의 신세와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긴장감을 어떻게 음악으로 풀었을까요?
1: 네, 가장 강렬한 포인트 이놈 토끼야 꿇어라라는 대사인데요. 재미나이가 이 대사를 곡의 후렴구로 잡아서 비트가 터지는 구간마다 반복되도록 했습니다. 마치 토끼를 사방에서 다급하게 윽박 지르는 듯이 압도하는 긴장감을 만드는 거죠.
0: 그렇죠. 약간 토끼는 거의 진퇴양난 사면 초가의 느낌이잖아요.
1: 네.
0: 어떤 느낌일까요?
1: 네, 곡이 끝날 때까지 비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아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소리가 겹치고 또 흩어지면서 차갑게 끊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혼란에 빠진 토끼의 마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0: 숨막히는 긴장이 음악으로 고스란히 느껴질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재해석한 투쟁의 기록 순간 세 번째 곡 좌우나절과 인더스트리얼 어렵네요. 네. 참 좌우나절과 인더스트리얼 테크노의 만남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우나졸 틀라니 금군 무달시의 내다라 도끼를 애워쌀 때 청정모

0: 네, 인더스트리얼 테크노 버전의 좌우나절 들어봤습니다. 이게 감독님 이 목소리만 들면 성음 자체는 네네. 이면을 충분히 표현한 것 같은데 음악을 들었을 때는 약간 멀리 간 느낌이 들면서 네. 더 토끼를 이렇게 몰아주면서 긴박한 느낌을 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나게 뛰어!
1: 그렇죠.
0: 하는 느낌이 들어서 신나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1: 조금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네. 이놈 토끼 꿇어라라는 이 반복되는 구절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했던 게 그 전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반복되는 훅이라고 하죠. 네. 그게 별로 없었는데 네. 또 이 곡에서는 이걸 또 반복해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또 처음 보는 저는 그런
0: 근데 이번
1: 됐어요.
0: 버전 전부 다 약간 훅에 더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또 깡총에 또 꽂혀 계시던데 이번엔 또 뛰어에 이렇게 아무튼 그 아쉬움만 남았던 세 번째 곡 지나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군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네.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수군가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죠. 배를 갈린 이 위기에서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면서 용왕을 감쪽같이 속이는 장면이죠.
0: 네.
1: 죽음의 문턱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토끼의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 대목입니다.
0: 그쵸. 간을 저기다 놓고 왔으니까 나는 내 배를 따도 간이 없다.
1: 그쵸?
0: 이렇게 네. 아주 재치 있게 넘어가는데 말 좀 해다오. 말 좀 해다오. 막 조르잖아요. 용왕이. 네. 대체 간이 어디 있느냐. 이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 재미나이는 이 재치 넘치는 장면에 어떤 장르를 추천했을까요?
1: 네. 일렉트로 스윙인데요. 1920년대 느낌이 나는 경쾌한 브라스 연주에 현대적인 댄스 비트를 섞은 장르입니다.
0: 오, 일렉트로 스윙이요.
1: 네.
0: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근데 왜 이 장르를 추천했을까요?
1: 네. 죽을 위기를 넘기는 이 토끼의 거짓말과 재치를 이 무겁게 다룰 게 아니고 경쾌하고 익살스럽게 풀어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이 일렉트로 스윙 특유의 통통 튀는 리듬이 토끼의 능청스러운 태도와 만나면 듣는 사람에게 답답함 없이 뻥 뚫리는 시원한 쾌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친구가 분석을 했습니다.
0: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토끼의 약간 사이다 같은 톡 쏘는 매력이랑은 딱 맞는 것 같은데
1: 네.
0: 곡 구성은 어떻게 설계했나요?
1: 네. 안일이 부분을 연극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마치 한 편의 짧은 뮤지컬처럼 토끼가 자신 있게 용왕에게 대꾸하는 목소리를 살렸고요.
0: 네.
1: 그리고 중간중간 관악기들이 빰빰 하면서
0: 네.
1: 리듬을 잡아주도록 해서 토끼가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0: 토끼가 용왕님 앞에서 춤추듯 대꾸하는 모습이 참 그려지는데
1: 네.
0: 악기 연주가 궁금해요.
1: 네. 전반부는 트럼펫이 리드를 하다가 후반부는 클라리넷이

0: 이들을 했습니다. 이 클라리넷이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가락을 뿜어내면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로 곡이 마무리가 됩니다.
1: 네, 죽을 위기를 유쾌하게 반전시키는 게 또 토끼의 매력인데 자, 위기를 재치로 극복하는 토끼의 당당함 그리고 또 그 뒤에 숨겨진 짜릿한 반전까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순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곡 토끼 배가라는 대목과 일렉트로 스윙의 신나는 만남 바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0: 네, 일렉트로 스윙.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이게 수군가 대목에서 원곡은 중머리를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용왕은 진지한데 토끼는 정말 느긋하고 네. 태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장단이 너무 딱 잘 맞는데 토끼의 그 능청스러움을 표현하기 스윙도 잘 맞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대표님은?
1: 재밌었고요. 온전히 이 토끼의 그냥 관점에서만 네. 노래를 만들었구나 이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용왕 마음 생각도 안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스윙의 경쾌한 리듬이랑 만다니까요.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수군가의 주요 논대목들을 현대적인 장르로 새롭게 풀어봤는데요. 네.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어서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저도 무척 즐거웠고요. 이 네 대목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바닷속 여행을 다녀온 그런 네. 기분이 들고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이렇게 우리 전통 서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맛깔나게 버무려내니까요.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전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곡들은요. 여름철 피서지에 들어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아요. 앞으로도 이런 실험들 시도해서 우리 판소리가 가진 이런 무궁무진한 변신 가능성을 계속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수군가와 인공지능의 만남 어떠셨나요? 네 곡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원픽 대목은 무엇인지 혹은 이런 장르와도 한번 붙여보고 싶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언제든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얘기 많이 해주시면 네.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음악 만들 때도 꼭 시도를 해볼게요.
0: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표님 네.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퀴즈 드립니다. 네.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과 좌우 나절, 보고 참변 등 오늘 AI로 만나본 음악들은 판소리 땡땡땡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이 판소리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수군가, 2번 심청가.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주시고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샵 0302로요. 얼른 빨리 답 주세요. 수고.

소리아의 이 노래를 부를게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소리 실험실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퀴즈 내드렸는데요. 7416님께서 비트 넘치는 수근가. 와, 요동치는 사운드, 온몸을 움직여 춤을 춰야 할 듯 싶어요. 무더위야 가라! 와우! 완전 힙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408님께서도 수근가 맞춰주셨고요. 수근가 들으며 열공 중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오, 수근가를 들으며 열공 중이라 국악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 중이시군요. 화이팅 드립니다. 9077님께서도 새로운 국악조 음악이라 재미있습니다 해주셨고 4432님께서도 답은 수근가죠. 아주 오래전에 수근가 창극을 봤어요. 토끼가 깡총거리며 기교 부리는 장면이 생각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9077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0301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0302입니다.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박초연의 느리게 배치기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조시 사푸디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고 가자. 정치로리 8월 3구월 40월 오동지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뒤주야 하고 24신 시시때때 드는 액을

삼월에 삼진날 은자철이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해 가빈 사월 첫 파일날 석가열에 비쳐

근 섯달에 금음나 힘떡 가래로 막아내고 섯달에 드는 애근 대년정을 열라 흔나루 밥정이에 지어 백지 한 장에 들들 마라 막걸리 한잔 웃진 처석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최수연 두 번째 딸의 비나리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7분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인연이 오래 이어지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도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만나도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가끔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애정과 친밀함의 정도일까요? 생각해보면 자주 볼수록 더 트러블이 생길 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가족이 가장 친밀한 대상이지만 또 가끔 싸우거나 서운할 때면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여러분은 인간관계 잘하시는지 어떤 점이 어렵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비나이의 커넥션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 저희 오프닝 때 항상 퀴즈 드리는데 청취자분들께 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뭔가 딱 하잖아요. 저는 약간 손 씻고 발 씻고 아니면 샤워하고 뭐 핸드폰에 소독하고 이런 일 하거든요. 뭐 하세요?
1: 저도 들어가자마자 이제 스마트폰과 차 키를 깨끗하게 알코올 솜으로 닦고
0: 역시.
1: 항상.
0: 역시 찝찝하면 못 견디는.
1: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씻습니다. 오.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0: 진짜?
1: 네.
0: 그냥 바로 쓱 벗죠?
1: 네.
0: 좀 말이 이상하긴 네, 하지만.
1: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네. 아 진짜 그 씻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찝찝해서 저도 수진님이랑 똑같은
1: 또 아이를 키우시니까
0: 맞아요.
1: 더 그러시겠어요.
0: 그게 더 강박이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깨끗한 사람들끼리 오늘 영화 얘기 즐겁게 나눠봐요. 어떤 영화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마틴 슈프림이라는 영화가 지금 이제 개봉했는데요.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작 소개할 때 네네. 잠깐 언급했던 이제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드디어 국내 극장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틴 슈프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이 마틴 슈프림 개봉 기념으로 그 연출을 한 조시 사프리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네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0: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 조시 사프리 감독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네. 이 감독님은 2010년대 이후 미국 그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감독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프디 형제라고 하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동생이 이제 베니 샤프디인데 함께 연출도 하고요. 네네. 또 각자 배우로도 활동을 해서 뭐 한 형제가 이제 감독을 하면 다른 이제 동생은 뭐 배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협업을 많이 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봉한 마티 슈프림 같은 경우는 좀 유일하게 동생과 함께 작업하지 않은 이 조시 사프니 감독의 또 첫 장편 영화라고 해서 또 색다른 어떤 접이 있을까 하는 네. 부분에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영화계 형제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나 남매나 국내에는 박찬경 감독님 있죠. 자, 조시 사프디 감독 영화의 특징이 있을까요?
1: 이 조시 사프디 감독의 영화는 이제 현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소재의 영화가 있고 비현실적인 소재의 영화가 있는데 이 현실적인 소재를 또 사실적으로 그리냐 또 그걸 좀 비사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좀 미학을 가미해서 그리냐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감독은 현실을 소재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화를 그린다는 특징이 있고 또 도시 실제 곳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들을 또 좋아해서 실제 그 거리 한복판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들려진 어떤 주변의 소음이나 어떤 그런 사운드 같은 것들을 여과 없이 영화에 또 담아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죠. 또 촬영 기법적 으로도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그런 화면, 네, 핸드헬드 기법을 자주 활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을 또 선호하는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조명도 인위적인 조명보다는 이제 자연광 위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영화를 표방하는 그런 감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영화를 그냥 보는 것보다 단순히 어떤 그 장소 공간 안에 들어가서 뭔가 현장을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영화를 좀 주로 선호하는 그런 감독이다라고
0: 그렇군요.
1: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은 약간 홍상수 감독님의 그것도 약간 사실주의 느낌이 나잖아요.
1: 결은 다르지만 네네.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그 어떤 것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0: 그 조시 사프디 감독의 영화 중에 어떤 영화들을 소개해 주실지도 궁금해요.
1: 지금의 조시 샤프리 감독을 있게 한 많은

0: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대표작인 2017년작인 굿타임이라는 영화와 또 2019년작인 언컷 잼스라는 영화로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작품 모두 이제 범죄 스릴러물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범죄 스릴러 장르의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는 요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두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옛날에 이제 퀸틴 타란티노 초창기 작품이 좀 떠오를 법한 그런 영화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범죄 스릴러물이기 때문에 몸을 쓰는 액션도 있지만 액션 그런 몸 쓰는 액션보다도 입으로 보여주는 또 어떤 구강 액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네. 구강 액션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영화들입니다.
1: 네, 구강 액션이라고 하니까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 툭툭 탁탁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입으로 내는 소리로 액션 하는 그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걸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죠?
0: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1: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0: 박철민 배우가 떠오르기도
1: 맞아요,
0: 하고요.
1: 맞아요. 제목이 낯설어요. 먼저 굿타임 어떤 영화인가요?
0: 이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배우가 주연인 영화고요. 이 영화에서 은행 터리범인 코니라는 인물을 이제 맡았습니다. 근데 인물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데리고 이제 무리하게 은행을 털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고 동생만 경찰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제 코니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이제 계획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동생이 이제 감옥 안에서 같은 재수자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틈을 타서 이제 네. 병원에서 몰래 동생을 이제 데리고 이제 도망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생인 줄 알았던 그 환자가 다른 재수자였다는. 그래서 이제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꼬이게 되는 어떤 네. 하룻밤 사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1: 로버트 패틴슨 하면은 우리 그 꽃미남 뱀파이어
0: 맞아요.
1: 그 주인공인데 갑자기 은행 터리범이라고 하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럼 꽃미남 은행 터리범인가요?
0: 네. 원래 진짜 창백한 피부에 빨간 입술 여자보다 더 맞아요. 예쁜 그런 외모를 가진 배우인데 이 영화를 보면 로버트 패틴슨 맞아? 이제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연기 변신을 했는데 최근에도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라는 맞아요. 영화에서도 그 벼랑 끝에 내몰린 실업자 역할을 맡아서 네네. 또 색다른 코믹한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키 17 이전에 이 굿타임이라는 작품에서 그간의 자신의 어떤 잘생기고 멋있는 역할로부터 좀 벗어나게 했던 그런 연기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실제 뉴욕 할린가에 가면 진짜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염도 되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 연기를 좀 잘 했다 볼 수 있는데 조시 샤프디 감독도 그런 로버트 패틴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스타가 아니라 캐릭터가 되려고 했다라는 그런 호평을 또 하기도 했죠.
1: 그렇군요. 아니 꽃미남 배우로 전락할 수도 있는 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탈피를 하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 배우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얼굴의 배우들이.
0: 맞아요.
1: 근데 이런 유명한 배우가 큰 연기 변신을 할 만큼 영화가 되게 대단했을 것 같아요.
0: 네,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현대판 활극이라는 점에서 물론 이게 이제 독립 영화잖아요. 소규모 예산으로 제작되는 영화지만 뭐 큰 상업 영화 못지않은 영화적 역동감이 굉장히 충분한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뉴욕 골목 곳곳에서 이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감, 사실감이 굉장히 상당한 영화고요. 또 이것들이 다 가능하게 한 데에는 이제 감독의 어떤 출중한 연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죠. 뭐 현장감 있는 핸드헬드 촬영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네. 편집에 있어서도 뭐 강약 템포 조절을 굉장히 적절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스토리 부분은 뭐 클로즈업이나 빠른 템포의 템포로 편집을 했다가 네. 이제 후반부에는 좀 이제 중요한 어떤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좀 롱숏, 롱테이크로 약간의 변형을 두어서 어떤 명확한 차이를 두었다 할까요? 그래서 자기 감독이 강조하고자 싶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그런 연출이 이 영화의 어떤 형식적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는 그냥 약간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에만 조금 집중을 했다라면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연출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 굿타임 오

love. The damned always act

0: 영화 굿타임 OST인 The Pure and the Damned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조시 사프디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영화는 언컷 잼스입니다. 이 영화 낯설어요?
1: 네, 이 영화는 굿타임과 함께 현대 미국 독립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굿타임과 마찬가지로 좀 한 주인공이 이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점은 네.

0: 부타임에서는 은행 터리범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여기 언컷 잼스에서는 이제 재력이 있는 보석상이 이제 주인공이라는 점인데, 그런데 이제 가진 재력만큼 또 빚이 많아서 매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네, 극중에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갚을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늘 이제 도박을 하게 되니까 이제 빚쟁이들에게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굿타임처럼 굉장히 사실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런 이면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재력만큼 빚이 많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한심한 삶을 사는 그런 주인공 같은 이야기네요.
0: 맞아요.
1: 네.
0: 이제 보통 이제 조시 사프디 감독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뭐 범죄를 일으키는 불황자가 이제 주인공이거나 네. 아니면 돈이 많더라도 부당하게 돈을 번 범죄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는 시기예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언컷 잼스라는 영화의 제목을 또 보면 이제 가공되지 않은 보석, 원석이란 뜻인데 네. 이제 극중의 주인공이 흑 오팔 이 원석을 손에 넣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가치의 원석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그걸로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이제 도박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좀 일으키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이런 제목이 붙었다 볼 수 있는데 네. 또 이 원석을 상징적으로 주인공한테 또 빗대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도박 같은 것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재물이나 재능이 있는 그런 원석과도 같은 존재인데 괜히 큰 욕심을 부려서 제 스스로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제목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여지가 있죠.
1: 이 영화 주연 배우도 궁금한데 로버트 패틴슨만큼 유명한 배우인가요?
0: 이제 아담 샌들러가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미디 전문 배우여가지고
1: 네,
0: 보면 큰 영화들에는 잘 이제 나오지 않고 네. 또 상복도 없는 배우라서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작인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나 또 네. 마이어 루이츠 스토리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언컷 잼스까지 이제 대표작들이 몇 개 손꼽히는데 네. 뭐 좀 이 아담 샌들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이 세 작품을 꼭 한번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이 언컷 잼스 안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 정말 요즘 말로 이제 꼰대라고 하죠. 정말 네. 꼬장꼬장한 중년의 어떤 끈질긴 근성이 그런 두드러지는 연기를 또 선보였어요. 네. 근데 결국에 이 영화가 도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이제 다음에는 내가 또 잘 될 거야, 더 벌 수 있어, 그런 어떤 기대 심리에 꽂혀있는 한 어떤 남성 가장의 모습을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아담 샌들러가 잘 연기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 영화가 몸으로 펼치는 액션보다 입으로 펼쳐지는 구강 액션이 매력적인 영화라고 했는데 네. 이제 코미디 전문 배우다 보니 물론 네. 코미디에도 뭐 슬랩스틱이나 몸을 쓰는 뭐 그런 코미디도 있지만 네. 또 입으로 하는 그런 코미디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샌들러가 이제 66년생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인생 경력 예, 어떤 경험치에 의거해서 네.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구강 액션을 네. 또 보는 또 재미가 영화에서 이제 쏠쏠합니다.
1: 자꾸 구강 액션이니까 입으로는 이것은 입으로는 소리가 아니에요. 천민 배우의 그 코미디 연기가 떠오르는데 이것도 코미디 전문 또 배우가 주연을 한다고 하니까는 또 궁금해지는데 구강 액션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또 꼬장꼬장한 중년에 이 몸으로 입으로 펼치는 액션이 매력 적이라고 하니까 아 사람들이 자꾸 입으로 나는 소리가 매칭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구강 액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네. 이 영화가 뭐 이미지적인 것도 인상 깊은 게 있지만 사운드적인 것도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에서 또 매력적이다 볼 수 있는데 보통 영화를 볼 때 이미지가 중심이지 좀 사운드는 간과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운드를 통해서 이제 감독이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뭐 두 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통화도 같이 해요. 네. 그런데 그 배경으로 TV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밖에서는 누군가가 막 이 인물들을 불러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영화 속 사운드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네. 뭐

0: 물론 이제 단순하게는 현장감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주는 서사 바깥에 어떤 긴장감이 또 상당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했을 때 이게 좀 조잡해 보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조잡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이 사운드 간의 조화로움이 느껴지면서 감독이 원하는 그 분위기를 충실히 반영해내는 그런 지점들이 또 이 영화 속의 인상적인 그런 부분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러니까 영화 속 사운드가 입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와닿는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롭지 않으면은 진짜 조잡할 것 같은데 그게 또 기대가 되네요.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0: 또 이 존시 샤프디 감독의 영화 속에 어떤 최대의 적대자라고 하면 물론 뭐 조연의 악역을 맡은 이제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적대자로서 영화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인공들을 보면 항상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굿타임도 이제 제목이 그래서 굿타임인 건데 주인공들이 보면 뭐 중개상이나 대부업자와 같은 사람들한테 항상 이제 거래하면서 기한을 부여받거든요. 뭐 언제까지 얼마를 가져와라 할 때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긴장감이 또 전해지는 영화이기도 하고 이제 총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프디 감독을 두고 불안을 연출하는 거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1: 이번에 개봉한 영화 마티 슈프림이죠. 네. 그 영화에서도 이런 매력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아요. 이 시간을 적대자로 두고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긴장감, 어떤 박진감을 그려낼 수 있는 서사라고 하면 스포츠 경기 소재의 어떤 서사가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티 슈프림은 이 탁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탁구 선수의 성공과 집착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언컷 잼스에서도 농구 선수가 잠깐이지만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티 슈프림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스포츠 선수의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려내고 있다 볼 수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조시 샤프디가 감독 특유의 쉴틈 없는 긴장감이 몰아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또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불도저처럼 나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또 이런 인물을 우리 티모시 샬라메 배우가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 로봇 패틴슨, 아담 샌들러 배우 D를 이을 또 조시 샤프디 감독의 남자가 될 수 있을지 또 큰 연기 변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두 편 참고하시면서 또 극장 가서 마티 슈프림까지 재밌게 감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탁구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탁탁탁탁탁 공을 주고 받잖아요. 이런 부분의 연출도 궁금한데 말해 뭐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잖아요. 아, 꼭 보고 싶은데 조시 샤프디 감독의 연출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퀴즈 내주시죠.
0: 네. 오늘 스네만 이한인들 시간에 로봇 패틴슨이 주연인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로봇 패틴슨은 인생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굿타임, 2번 배드타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은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굿타임, 2번 배드타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고요. 영화 언컷 잼스 삽입곡인 라모르 트루즈 듣겠습니다.

영화 언컷 잼스 삽입곡 라무르 트루즈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1966께서 1번 졸렸는데 줄거리에 귀 기울이다 잠이 싹 달아나네요 해주셨고 6748님께서도 1번 맞춰주시고 영화 한 편을 본 듯 잘 들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제대로 봐야겠네 해주셨고 4507님께서도 정답은 1번 굿타임 시댁 식구들과 계곡 가는 중인데 아이가 국악방송을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78님께서도 굿타임 맞춰주셨고 아들들과 영화 봐야겠네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티모시 살람의 극장에서 크게 보려고 합니다. 영화 보고 우리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507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일 많이 드세요? 수박, 복숭아, 자두 등등 여름엔 과일이 맛있는 계절이죠. 그런데 먹을 때 좋은데 과일은 껍질 처리하는 게 참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껍질이 손질된 과일이 인기라고 하는데 한 유통사가 껍질 없는 반통 수박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보통 수박보다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되고 수박 껍질도 나오지 않아서 요새 1인 가구 중심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수박 자르고 껍질 버리기 참 힘들었는데 저도 한번 사 먹어봐야겠습니다. 이제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플레이톤의 달빛 정원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가가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쓰던 원고나 악보를 덮어두고 일단 밖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이 막혔을 땐 그 막힌 지점에서 집중해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생각을 해내려는 강박과 그에 따르는 긴장이 오히려 더 굳은 장벽이 되어 실마리를 풀 열쇠가 가까이 있어도 놓쳐지기 쉬운데요. 잠시 긴장을 풀어놨을 때 좋은 생각과 에너지가 스미는 건 창의적인 직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겠죠. 팽팽했던 긴장을 풀고 묵직했던 몸과 마음, 가뿐해지기 좋은 주말 오후, 여기서 맑은 풍류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7월 11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남도 국거리 성주풀이 자진 국거리로 출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남도국거리, 성주풀이, 자진국거리 함께 들으면서 7월 11일 토요일 풍리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리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풍류와 외침으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멋진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633님, 풍류가 좋다 왕팬입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사찰 돌담에 능소화가 만개하여 오고 가며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문의 이팔청춘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633님, 능소화 생각만 해도 이쁘네요. 풍요로운 주말 오후 언제나 함께 하시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3713님,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국악방송은 가끔 듣지만 이 코너는 처음 접해봅니다. 오이지 담아서 딸내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713님. 처음 접하는 방송이지만 10년 듣는 방송처럼 다가설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이지 하시니까 저도 옛 할머님이 해주시던 맑은 오이지 반찬 생각나네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거나 예쁜 일, 좋은 일, 아쉬운 일 모두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해요. 언제나 응원 드리고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승승장우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녹음 방초 승화시 푸르른 7월 첫 주말이 되었네요. 숲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7월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승승장우님 고맙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친근하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

할게요. 응원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3713님의 신청곡 김길자 외 여러분의 소리. 강원도 정선 아라리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길자 왜 여러분의 소리, 강원도 정선 아라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한 곡 이어가겠는데요. 안양년 명창의 연주곡 철연금 산조입니다. 안양년 명창은 일찍 젊은 나이인 37세에 작고하신 분이신데요. 부친인 안기선 명창, 정응민, 장영찬, 김소희 등 당대 최고 명창의 소리를 전수받았고요. 천부적인 성음과 빼어난 기량으로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명창이셨습니다. 악기에도 능하셔서요. 철연금을 연주하셨는데요. 오늘은 소리가 아닌 철연금의 악기 연주로 안양년 명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0: 야야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아따 오늘은 뭔 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으라?
0: 아 흥부 네가 요즘 아 집에 요상한 물건을 들였다는 소문이 들리길래 와왔다. 아 거시기 아 둥그런 접시 같은 걸 귀에 올리면 아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밤낮없이 노래소리가 들린다든지.
1: 아따 형님 추궁기 소리를 벌써 들으셨으라. 아 그렇지 않아도 아 형님 댁에도 선물 하나 보내드릴 참이었는디. 아 가 계시면 지가 사람 시켜 보내드리려고요.
0: 아유 어따 이놈아. 아 좋은 건 또 지 혼자 다 즐기려고 어디서 술을 쓰고 있어 이놈아.
1: 사람 시켜 갈 것 없다. 아 내가 직접 가지고 갈 텐게.
0: 어뜨 퍼뜩 내오니라.
1: 아 근디 그 물건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냐. 아 전에 화초장인가 고초장인가 아 뭔가 하는 거 내 간신히 이름 외웠는디. 설마 네가 또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름 어려운 물건만 주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요 형님. 아 추금기가 어려우시면 유성기라고도 합니다. 아 지가 유성기 음반도 몇 장 드리려고 할게. 아 잘 들어보시게요. 이? 여기 음반 표시에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다 적어 있단 게요. 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민요들은 아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디. 아 먼 훗날에 이 음반에 담긴 노래들이 민요가 되면 아 누가 만든 노래인지도 알고 아 미래의 사람들은 참 좋겠지라잉.
0: 뭐셔? 아니 흥보 니놈이 살아보지도 않은 먼 훗날을 어찌하러? 가만히 있자. 네가 보는 풍녀사전에는 혹시 미래 얘기도 나오냐? 야야야야 당장 그거부터 가져오나.
2: 네, 미래에서 온 풍녀사전 오늘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져온 민요를 칭하는 토속민요 또는 향토민요라는 용어를 알아봤고요. 그 전에 먼저 전문 소리꾼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하게 된 통속민요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오늘날 이 통속민요로 분류되는 노래들 중엔 신민요라는 또 갈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요라고 하면 민중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작자 미상의 노래라고 알고 있지만 작사, 작곡가가 명확히 알려진 노래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를 들어 경기민요 노들강변은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영의 노래로 1934년 오케 레코드사의 음반에 취입돼 널리 알려진 노래였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는 남강월 작사, 정사인 작곡, 선우일선의 노래로 1935년 11월 폴리돌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태평년이 원.

원곡이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전반의 민요풍으로 작곡돼 대중가수들이 불렀던 그 시절의 유행가가 훗날 민요 명창들의 공연 레파토리로 수용되며 민요 가창자들 사이에서 전승이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고요. 또 국극 등의 작품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민요로 수용돼 전승되어 온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20세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져 창작자가 명확히 알려진 민요들을 따로 신민요라고 부른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들강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경기민요로 소개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원래는 1934년 레코드 음반 취입을 위해 작곡된 그 시대 유행가였던 거죠. 지금은 다 같이 민요로 소개되지만 정말 민중들의 노래였던 토속민요에서부터 소리꾼들이 부르는 통속민요, 그리고 민요풍으로 작곡된 유행가가 다시 민요로 수용된 신민요까지 민요의 갈래를 구분짓는 용어들을 풍요사전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용어들을 통해 민요가 부르는 노래에서 감상하는 노래로 점차 변화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풍요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요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중앙거문고 합주단의 연주 신캐동류 향채 줄풍류 중 하연도들이부터 풍류 극골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알아 아까운 청춘 내리 나를 눈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김용호의 풍요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양덕의 소리 단가 사철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초극 맞추기 때 사연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정답, 화초사거리. 국악은 노래가 좋은데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대부분 국악곡은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화초사거리! 딩동댕! 항상 정답 보내주신 우리 붉은 장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님도 보내주셨네요. 화초사거리라는 곡을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풍류 잘 선별해서 계속 보내드릴게요. 채널 고정, 흥겨운 시간 함께 하시게요. 음악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한세연 외 여러분의 연주 취타풍류입니다. 취타풍류는 조선시대 임금 고관의 행차나 군영 등에서 세악수가 연주하던 행악을 끝하죠. 오늘은 관악 합주곡으로 감상하시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웅대한 성음과 호방한 소리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판소리와 창극의 대중화를 이끈 조상의 명창의 삶과 소리입니다. 1939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조상현 명창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를 배웠는데요. 전남 보성 율포중학교와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50년부터 7년

동안 강산재 대가 정흥민에게 판소리를 사사하며 탄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광주국악원에서 생활하며 박봉술, 임방울과 교류했고 1965년에는 박록주 수제자가 되어 3년간 혹독한 독공으로 자신의 소리를 완성시켰죠. 조상의 명창의 소리는 크고 깊습니다. 특히 심청가는 그의 대표적인 소리로 손꼽히며 임방울 이후 최고의 남성 명창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죠. 1974년 제1회 전국 판소리 명인 명창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은 그의 예술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명창의 업적은 명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창극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한국판소리 보존회 이사장,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광주시립국극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제도권 국악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가 들려준 국립창극단 초창기 일화는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정부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립극장을 세우고 창극 수군가를 올렸을 때 객석은 물론 통로까지 관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단원 모두가 함께 축하를 받던 기억은 당시 창극이 국민적 열광을 받았던 시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조상의 명창의 소리를 특히 아껴 정기적으로 별장에서 초청해 공연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국악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시절 그의 안정된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도 했죠. 방송계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MBC와 TBC를 오가며 활동할 만큼 대중적 인기가 높았고 국악의 흥망성쇠가 조상현에게 달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조상의 명창은 단순히 소리만 잘하는 명창이 아니었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창극을 통해 대중과 만났고 교육과 공연, 제도와 후진 양성을 아우르며 우리 소리의 외연을 넓힌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예술 인생을 넘어 현대 판소리와 창극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그의 힘찬 한 대목을 떠올려 봅니다. 크고 가슴을 진하게 울린 소리는 단지 목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수행과 예술 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조상의 명창의 심청가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심왕후는 석 달여를 맹인 잔치를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오시거나 그때요 심황후는 산호 주령을 내려

시다 세상

0: 심항우 풍부어시대.
1: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혈궁으로 모셔드려라.

0: 이렇듯 봉사 성명을 차례차례 물어가다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당신 성명은 무엇이오? 어떤 성명이고 무엇이고 시장에 죽고서 누굴 것이나 좀 주시오건 글쎄 성명을 일러주면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교기도 주고 마음도 없는 사람 요거 허름씨 많이 하신 게 막 꿰매 죽건지 얼른 얘기해요. 왔다고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 이네. 그렇다면 내가 요 황주 도화동 사는 나 심학규라고 사람이니다.
1: 지명이다.
0: 언니 달려들어 신봉사를 별궁으로 모셔노니 그때 의심하는
2: 여봐라 처자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집 어제벌 다니면서 동양전 쓸어다 먹여 겨우 길러내요 15세가 되었더니 이름은 정이 없고 휴행이야 출천하여

공양님 만나 공양님 삼백성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소명문을 뜬다 하기로 효성인 듯 내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성의 몸이 팔려

우금 3년인데 이거 웬 말이야?

0: 경 여기가 아니라고 사랑하다 이게 말이 뭐 내 딸이면 해도 보자.
1: 아이고 아버지.
0: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 할머니. 아이고 가까워야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금격

그때야 신봉사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 하는디 신봉사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모두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좋아한다 만자맹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다면 새걸 못해난 소리로 쫙 이게 눈 떨어지는 소리인데

신봉사는 딸을 보니 칠모 금관 황홀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전후 불견 최맹이었던가 보더라. 신봉사가 곰곰 생각하더니만은 옳체인 알았구나 이제야 파이

짐고는 안 서이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가 올 줄을 알느냐. 지금부터 서는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집 팽기들도 고생 많이 하였고.

고나가 기우와야 야 좀 더 좋네.

조상현과 안숙선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가야금의 서승연, 영남 풍류 중 중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의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0: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7월은 치자꽃 향기 속에 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요. 그 시의 구절처럼 초여름이 시작되는 이맘때는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랗게 떨어지는 꽃, 치자꽃이 함께하는 계절입니다. 은은히 퍼지는 향긋한 꽃내음으로 여름을 물들이는 치자꽃처럼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우리 소리로 여러분을 물들이고 싶네요. 2026년 7월 11일 오늘 첫 곡은 임방울 명창의 단가 명기 명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기 명창 풍류랑과 가지은 호사시킨 교군을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철릭 안장 말을 태우고 팔도 오입쟁이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고 아르마리 멋도 알고 간드러진 오입쟁이 수백 명 모아 각기 잔압 행찬 장만하여 팔도강산 구경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단가입니다. 팔도 오입쟁이들이 가마꾼, 연주자들, 기생, 명창, 풍류랑 등 수백 명과 함께 팔도강산 구경을 가는 행차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노래는 퇴폐와 향락을 조장한다고 해서 검은고나 가야금 병창에서는 팔도 유람가라고 제목을 바꾸어 부르기도 했는데요. 전국의 여러 명산과 이름난 강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서울로 와서 서울 명승지와 지세를 구경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습니다. 좀 논다 하면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놀아보고 싶다는 바람을 노래한 것이겠죠. 그럼 임방울의 소리로 단가 명기 명창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1: 명기 명창 풍류련과 가진 호사

0: 사방 산수가 신용하여 많이 건곤 만한 영이라 수레악산 폭포수 나무는 서지 않네 이화영당 춘대 피룬대 시금용 강영도 살뿐용불용 허니가리 노르고 무엇을 헐끈하네 거들여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명기 명창을 임방울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이 단가 속의 주인공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의 삼각산과 임진강에 이어 서장대, 이화정 등 팔도 곳곳을 유람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임방울 명창은 일제강점기 시절 춘향가의 한 대목인 쑥대머리로 공전의 히트를 친 스타였지요. 명기 명창을 잘 불렀습니다. 임방울 명창이 구수하면서도 멋이 느껴지는 소리, 제가 좋아하는 단가이기도 합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흐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중타령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연습해보시겠습니다. 이 대목은 언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모리 대목은 오박 장단으로 주로 비범한 인물이나 존재가 출연할 때 쓰는 장단이죠.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이 바로 이 언모리 장단을 쓰고 있습니다. 흥보가나 심청가에서는 중이 내려가거나 중이 올라가는 장면을 그린 중타령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언모리 장단입니다. 특히 흥보가에서는 형님 댁에 갔다가 매만 맞고 돌아온 흥보와 함께 부부가 신세를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바로 도승이 등장하죠. 흥보의 처지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장면이라 아마도 비범한 인물의 등장을 엄몰이로 노래한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 중 내려오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4: 이리 한참 붙들고 울음을 울지기 중이 하나 내려오겠다. 중 하나 내려온다. 여중에 거동부서 연전 무군중 어디 헌중 양이 설겸이 불면 종이 붙이를 부풀 선다 떨어질 홀지송다 이 길이 중 종철이도 총총 흥겁으로 구멍 막아 도당도당 지근 양삼불 빈주목이 걸고 탄유 팔에 걸고 서상반중 열두 마디 용도 세겐 역간장 쥐고리 길게 달고

사절 절 추월 절 절 절 절내지 와서 사람이 말을 울으면 허리에 골태워 남부암이 답을 관심 무사를

0: 살 이 집 저 집 다 지내고 흥문문 저를 당도하야 부부 구부지르며 동양 다꿈주 아따부가비 다불관시음보다 이대게 동양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나오더니 이거 보십시오. 제 집을 둘러보시오마는 서발장대로 거쳐도 거칠 것이 없사오니 다른 댁을 찾아갔다 후일에 다시 오시오면 후이 대접하오리다. 주시고 안 주시기는 주인의 처분이오나 소승이 밖에서 잠깐 듣자오니 안에서 상사가 미판이오니 무슨 곡절이시오니까. 예. 먹을 것도 없고 하도 기가 막히게 양주에 죽기로 다투었나이다. 가끔은 일이 올시다. 소승이 비록 아지는 못하나마 집터를 하나 잡아드릴 테니 소승의 뒤를 따르시옵소서. 흥보가 도승의 뒤를 따라가는디.
1: 흥보가 중 중 내려오는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은 박초월의 소리로 함께 추임새 해보셨는데요. 박초월 명창은 1세대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셨습니다. 흥보가 역시 잘 부르셔서 박초월제 수군가와 흥보가가 잘 전승되고 있지요. 이 흥보가는 오수암으로부터 전승된 서편제 계열인데요. 박초월 명창은 상성을 지르며 내는 서슬푸른 소리와 서민적인 설움이 담긴 애원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박초월 명창의 소리로 다음 대목 이어가겠습니다. 도승은 흥보의 집을 살펴보더니 발복, 즉 복을 받는 집터 하나를 잡아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봄이 되자 제비 하나가 날아들게 되지요. 그럼 흥보가 중 흥보 집터 잡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있고 안빈호에 서르시며 간해가 소

배꼽 누더 길길째.

오니 어찌 이리가지 반갑군가. 자제비 가둥을 봐라 남남지 쓰고 개가 좋은 진흙을 물어 다가 처박 끝에다가 집을 잇고 아룰라 새끼를 까파 부르다 기를째. 하루는 무지한 대맹이가 제비를 다 잡아먹고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기 공부 힘을 쓰다 뚝 떨어져 다리가 착근 부러져 놓니 어지신 흥보씨가 달라들어 당사실로 부러진 다리를 감아주었던지라. 차차 나 9월 9일이 돌아오니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한번 날아보는디 떴다 보아라. 첫집이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날고 날 흥부가 보고 소주하라고

들어간다. 흥보씨 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경치가 잔이 좋던가 보더라. 허군 박차고 백군 무릎 쓰고 가중어 둥둥 높이 따 두루 살면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동네 장망 어구나 중진봉을 올라가니 주자이기듬 놀고 하이곁도 가이곁도 오자이교 바라보니

야 주간이 원포기비 미기 아니냐 손병사 명량한 태워 불송청을 강 비리란다 나간 너를 자기로기 칼대를 입에다 물고 질점에 점에 떨어지니 평사나 가지 지어지냐 백구백로 작은 지어청 파사구와 저희 고인 놀아 호얀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니 25년 다녀오려 번 쪽까지 수여 앉아 죽여온성을 하다보고 봉황대고 올라가니 봉대봉 강장유라 황황로를 올라가니 황황일보 불부배여 백운청량 공중유라 건너가지네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에 돌이게라 남매화를 두옥 창부현을 불렁 떨어지고 이수로 지내요 계명산을 올라 장야방 강구 듣고 남용산 올라가지 칠성단이 빈터라 연주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서서 황국전에 굴러앉아 바로장 알구경하고 경향문대 달라 장당문 지내요 동강을 들어가니 산비리기 백일로 꼬나요 동질백일을 순속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 달라 정구탑 동문역을 올라가니 암남사 밤남사 석백강 용천강 좌구정

올라간자 천세를 살펴보니 철양 끝에고 맥여 중력으로 흘리켜 금하금 서히 분개하고 준당정촉 헤드라지 도봉망 올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불이 빙빙하고 풍속을 커져

0: 하루 물고 남대 문바성 내달라 칠패 팔패 배달아 지나가자 국에 걸른 도모통 저강벌강 순방을 지내었구나 남 다른 국에 걸러 도주 저잡 배기고 수루루루 팔팔
1: 흥보가 중 흥보가 집터 잡는 대목부터 제비노정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흥보제비가 흥보집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대목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제비가 돌아오는 길을 연결하여 노래하는 이 제비노정기는 흥보가의 눈대목이기도 하지요. 이 제비노정기의 길은 예전에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하던 코스였다고도 합니다. 제비가 돌아왔으니 이제 흥보의 인생 역전이 남아있네요.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극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김현수 도창의 창극 춘향전인데요. 1968년 당시 명창들이 총 출동하여 만든 명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는 도창의 김현수, 월배의 박록주, 김여란, 박초월, 김소희가 번갈아 출연했고요. 이몽룡에는 장영찬, 춘향역에는 박봉선, 방자역의 김경희, 향단역의 남혜성, 이외에 김득수, 김동준 등도 소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현수 도창 창극 춘향전 중 봉사가 꿈을 해몽하는 대목부터 농부가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수로는 한일섭, 김득수입니다.
1: 춘향은 허봉사와 꿈 해몽을 얻은 것이었다.
2: 한디, 이 매질은 그 어느 놈이 허였나? 내 설부는 내가 허여주마. 어느 놈이 했어?
3: 왕방울새가 허였소.
2: 그 놈이 독하고 모진 놈이란 말이야. 이놈 청초에 독경나라를 받으러 오면 화해일을 받아주어 부른 배가 툭 터지게 할 것이오. 보름 독경나라를 받으러 오면 설맹이를 받아주어 생급살탕을 먹게 하리라 이 녀석 같으니라고. 헌디 꿈은 어찌 꾸었소?
1: 춘향이 꿈말을 다 이르더니만은
3: 까오까오구는 카마귀는 아마도 날 잡아갈 카마귀인가 봐요.
2: 가만히 자. 그러면 먼저 점을 한 장 쳐봐야 하겠구만.
1: 봉사가 점을 칠지 은마구리 대모산통 문우에 높이 들고 축사를 외우는데
2: 전하 제시하고 제시리오만은 고지지금 하나니 감히 순통하소서. 대세 그래 9월 24일을 묘지 해동조선 전라자도 남은

행률이가 저 임자생 성추냥은 녹중에 같이 경련을 신고하오니 어느 날도 이며 한양 삼성동고 이몽룡을 어느 날 만나며 사생 기둥이 어때 허울런지 폭거를 재선행은 물비소실 물비소실. 가만히 있자. 오, 참 꽤 잘났다. 관주가 공을 맞았어. 좋다 좋아. 내 점괘를 이를게 들어보소. 관규가 고인

0: 삼청동 이서방으로 말하여도 청룡관귀영마의 청록을 띄웠으니 허허 무서운 배슬이고 어느 때만 외아보며 만날 괴를 풀어보세 호출진왕산허여 야두한강수라 한강을 이미 건넜으니 내려오거든 그둔기로다 이 육회잼이라는 게 신통한 것이네 정신을 차려 똑똑히 들어보소 근감 간진솔리곤태 또다시 한번 물어보자 소해는 소양 구진인데 묘형제 전력이요 이해는 소음 등사이니 족제 전을 지세신이요 삼해는 소양 백권인데 해문서 안정이요 사해는 소음 현노인이 미제 전을이요 오해는 노양인데 청력이 발등이라 사손 능력이고 죽게는 소양 주자인데 묘형제 전록되어 집에 굳이 죽게로 걸 전을 괴지지 세한디 응이세를 생하였고 연작괴가 빛이었으니 통실 통실 떠다니는 소리게 배설이오 천복 천규성의 정마가 발동하였으니 불맹골직으로 떠내려고는 형상이라 좋다 좋아
1: 그렇게만 된다오면 오직이나 조사오리까마는
0: 무엇이었죠? 아니 자네가 내 점을 어찌 알고 하는 말인가? 어? 내 점은 신점이요 내 점께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고름맺고 우리 대기여서 대기해 흙까지 확 뒤집어진 놈 소리를 하고 있어
1: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한 말이니 노여 생각 마르시고 꿈 해몽이나 좀 해주시오
0: 참 그럼 그리하지 가만히 자 앵도화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지고 허수애비 달려베이고 가마귀가 울었다 화락허니 능성실이오 허 이것은 바로 태명인데 이 판에 태명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경파허니 기모성가 좋다 좋아 꽃이 떨어져 신인 등이 열매를 맺을 것이오 열매는 나무 아들이라 나무목 아들자를 합치니 이가가 분명하고 거울이 바싹 깨졌으니 한번 큰 소리 칠 꿈이구만 옛날 서덕원이란 사람도 파경을 가지고 옛 연분을 찾았거든 좋고 문상의 현우인 헌이진이니 경시라 사람들이 문우의 허수애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만인이 자네를 모두 우러러볼 꿈이여 옥담에 가마귀 앉아 가오가오 울었으니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 유혹자는 지복자라 허허 경사라네 오늘 밤 오경에 귀한 사람 만나면 좋은 일 무수하고 오늘 일진이 을묘일이오 내일이 병진이라 임자생이라 좋다 신자진 삼합되어 내일 신시에 가마탈 일 생기겠네 걱정 마소 걱정 마로
1: 정령이 그럴진데 다음날 수고를 후이가 부어리다 위선 약소하오나

0: 서며 돈 한 냥을 내어주니 봉사 얼른 받아 빼물어 먼저 빼모보고 공문에다 일던 돈을 차면서
1: 야 여보세요 그 내 형편이 죽이나 하면 보태어줄 터에 내가 이걸 바꿨는가마는 내 형편이 어제 아침 밥 못 짓고 어제 저녁 건너뛰고 오늘 아침 맨입이오 오늘 저녁거리가 형편없어 복채로 받아가니 야속타 생각 말고 내 말대로 되고 돌랑 그 굴레에 명색 없는 간투 많으니 나를 간투만나 씌워주고 내 점괘대로 안기들 안 주고 돌랑군 이 문이라도 숫자부 빼버렸어 조금 더 염려 말고 수일만 기다리소 어? 나는 가네
0: 아직 하고 돌아갔겄다
1: 그때요 의사뚜님은 한국에를 넘어오시다 그나큰 반송하오 대군을 못 이기어 잠깐 앉어 비겼더니 대목 사목나로 어떠한 비난나 불속은 본일 빠지어 일세력

깨달으니 미는 간대급고 남가 일모이니 분명구나. 의사도 준양 생각에 가슴 더욱 답답하여 지체 없이 길을 걸어 남은 지경에 이를 적에 때마침 4, 5월 이종시라 집구진 머신들이 모주 맥반을 쥐차 포식하고 풍장을 치고 소리를 하면서 이종을 허든 것이었다.

말대로 안 하던 부자 말대로 돌아왔구나 돌아와 풍년시절이 돌아와 금주정국 먹을 딸 천사로 바로

0: 사판요. 어이, 아야 사판님, 뭐 우리 월사또는 두리판이요. 거부장자는 뺏기는 판, 죽방관 속들은 먹을 판 났으니 우리 백성들은 죽을 판이로다.
1: 김현수 도창 창극 춘향전 중 봉사가 꿈을 해몽하는 대목부터 농부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도창에는 김현수였는데요. 춘향의 박봉선, 몽룡역에는 장영찬, 농부역에는 김득수, 김동준이 소리를 했습니다. 고수로는 한일섭, 김득수였습니다. 김현수 명창은 여기서 도창은 물론 봉사역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앞부분 봉사가 꿈 해몽하는 대목은 바로 김현수제의 춘향가에만 나오는 특별한 대목입니다. 신재유의 춘향가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지요.
0: 여보시오, 내 문자통군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기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인데요.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유파 중 중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소리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경에 생겼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 기원설이 있지만 여타의 장르처럼 전대의 장르가 재창조, 변형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판소리 장르가 생겼을 것이다 라는 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17세기 말쯤 되면 새로운 사상이나 사조가 발생하면서 전시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예술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소설 장르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그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곡 같은 양반사회의 음악은 점차 빨라져 만대엽, 중대엽 같은 느린 장단은 없어지고 빠른 삭대엽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그 하나입니다. 이 무렵에는 실악사상의 모태도 생기고요. 가곡 대신 시조가, 가사 대신 타령이나 잡가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0: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최초의 판소리 광대로 알려진 최선달, 최예운이 1726년생으로 태어났는데요. 시조를 이끌었던 문인 신광수나 최초의 춘향가를 집필한 유진한 양반이 1712년생 동갑이니 아마도 18세기 중엽쯤 현재와 같은 모습의 판소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판소리는 처음에는 잡가, 타령, 선소리 같은 말로 불렸는데요. 당대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 극적으로 부르는 장르는 양반과 서민층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판소리를 고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소리는 경기 충청 지역에서 잘 전승되어 근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중고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반들이 판소리를 문화적인 취미로 즐기고 그 사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미 17세기인데요. 이것이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 그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고째의 소리를 이어오면서 표준화, 법제화한 명창들을 중고제라고 할 수 있고요. 중고제의 시조로 바로 염계달, 김성옥 명창을 꼽는 거지요. 염계달 명창은 경기 충북을 중심으로, 김성옥 명창은 논산 강경, 금강권을 중심으로 그 소리를 전파했는데요. 이 초기의 소리가 중고제의 법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염계달 명창은 경제 소리를 바탕으로 경드름, 추천목 같은 창법을 개발했고요. 김성옥 명창은 금강권 소리를 바탕으로 진양조와 삼궁접이 등 장단을 그 가문에서 개발하며 이어나갔습니다. 중고제 명창 중 가장 유명한 분들이 이동백, 김창용 같은 분인데요. 이들이 앞서서 황해천, 모흥갑, 정춘풍, 박기홍, 유공열, 김석창, 황호통 등이 옛소리를 바탕으로 바로 중고제 자신만의 특장을 개발한 명창들이었습니다. 동편제의 시조 송흥록은 중고제의 시조 김성옥과 천안 매부지간인데요. 이렇게 송흥록이 운봉이 아니라 애초에는 금강권의 웅포 지역에서 소리를 전승하다 운봉으로 나중에 이사하면서 당시에 새로운 신제 소리를 개발한 게 바로 동편제 판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제가 정가적인 발성, 독서성, 담담하고 고졸한 소리인데 비해 동편제 소리는 통성의 우람한 남성적 소리이면서 대마디 대장단을 개척한 새로운 법제였던 것이죠. 그럼 오늘은 중고제 소리 중 가문 소리를 이은 김창용의 소리로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콜롬비아 유성기 음반 중 김창용 도창 창극 춘향전 중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소리는 김창용 도창 함께 이화중선이 소리한 대목인데요. 어사출도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구반주에는 한성준입니다.
1: 깊은 날 잔치 끝이 소리 중방 장파 역결이 사물을 넘어서니 해가 뜬 뭐 배탈가이 지주로 내이고 흙은 뜬 뭐 배를 해같이 뚫어내고 두봉치 병력 호통 천불대랑 대리날도 주어 절성인 미리듯 보랍뛰어 위다리으로 산문을 도다리며 아메우나 출대어 아메우나 출대어 사해바로에를 소리에 모아놓은 소령군수 불결같이 흩어지고 좌우구역군은

발을 땅! 땅! 치며 이 몸실름들이 술을 야반 위 아래 가서니 손에 지내가 죽는

하고 형이 불러 분부르드려 사장이 불러서 조인을 올리라고 본 것입니다.

0: 김창룡 도창 창극 춘향가 중 어사출도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김창룡과 이화중 선이었고요. 장구반주의 한성준이었습니다. 중고재판 소리는 현대와 같은 기교나 식임새 등은 적지만 담백한 가운데 공력이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풍스럽고 박진감 있는 어사출도는 평조 위주로 되어 있어 고조울하면서도 개성이 넘쳤네요.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판소리 우파 중 중고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서희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신쾌동 명인의 소리를 복원 재현한 것인데요. 검은고 병창의 꿋꿋하고 강직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고 병창 심청가 중 방아타령 들으시면서 저는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다시 올라갈 때고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끼턴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미 뜻이 안 됐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하기 실증 농을 청하겠다.
2: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1: 참아라, 마치소.
2: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1: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 매기면 뭘 주실게요?
2: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1: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일포식도 제술하고 방이라 한번 내기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 내기겠다. 오유 하바
2: 오유 하바 하바 하바

家朋友啊，盼哎呦。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출신의 젊은 소리꾼이죠. 김기진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이 고향인 김기진 씨는 어린 시절 휴지를 들고 살풀이 춤을 추며 어머니께 장구를 사달라고 떼를 쓰던 어린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김기진 씨가 6살이 되던 해에 공주의 박동진 선생님을 찾아가 박동진 명창의 큰 제자인 김양숙 선생님께 소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공부에 가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다가 박동진 선생님께서 저놈아 목청 커서 소리 허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꼬마는 벌써 30살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전통 판소리뿐 아니라 국립창극단의 인턴 단원으로 창극 무대에 서기도 하고요. 또래의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그룹 험의 동인으로 활동하며 패기 넘치는 젊은 국악에 도전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전통에 대한 깊은 갈증과 열망으로 동국대 예술대학원에 재학하며 공부 중인 젊은 소리꾼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의 소리 세계를 갈고 닦아왔던 김기진 씨는 지난해에는 아주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KBS 국악 대경연 성악부문 금상에 이어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최고상인 대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는데요. 어릴 적 김기진 씨는 사람들 앞에서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꾸준히 뚝배기 같은 온기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8월 11일 풍류사랑방에서 인생 첫 완창 무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스승인 남상일 씨가 직접 고수로 함께해 주는 그 무대에서 차세대 판소리 명창으로서 김기진 씨가 선보일 수군가 무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럼 여기서 김기진 씨의 수군가 한 대목 미리 만나볼까요? 토끼를 유인의 수궁으로 데려가야 하는 별주부가 온갖 감언이설로 토끼를 유인하는 토끼 별주부 상봉 대목입니다. 김기진 씨의 소리 이우성 씨의 북반주입니다.
2: 별주부 듣고 함소왈 잘났다 잘났어 퇴생은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래려니 오늘날 화답하니 듣는 기가 헌치러워. 그런디 그 이 세상 지내는 흥미는 어떠시오? 이 세상 지내는 흥미야 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아유, 그럼 한 분 좀 일러 주실라요? 그러면 내가 강상풍어를 이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오. 임자 헌론 녹소 정산 일보 항혼 정운나로 얼출 동여헌 잠을 깨어 정림 몇 개 지불 삼고 갑비 없는 산과 목실 양식

영산 찾아서 완영할제 여산 동남 오로봉과

영조삼산계며 태산, 흉산, 영산, 화산, 아락,

삼각계룡 금강산 태백술야 아미산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두 울고 영초 삼산봉을 와라니 기어올라 흑공을 박차고 폐곡은 무릎 쓰고 여산로 낙조경과 월초굴경을 하나의 사멸라니 등태산 소천하의 공부자어 대관긴 흙을 이어서 하더란 말이오 밤이면 완을 하고 낮이 되면은 여산을 제강

정신선이다 부인가 한이생 척송자를 나의 제자로 삼모두.

다시 때려쓰니 별주부 듣고 함소할 잘났다 잘났어 태생원 가만히 보니 얼굴이 남중일색이오 발맵시가 오입되니라 이 세상에 있어 몰라 그렇지 아 우리 수국만 들어가시면 훈련 대장을 꼽을 것이오 그런디 요 미간의 화망살이 들어 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8번을 당하고 있어 오 그분 참

때문에 방정맞은 소리를 허는고 내 팔자가 어찌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도생원 팔자 흥망을 잃을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개 한대 그 대신 새 삼촌구 줄을 다지네. 대하름 농설한 풍 만하고 눈 쌓이고 천봉 바람이 칠조 행운왕이 벌어져 화초목 실이 없어질지 오도 옥한 바위 밑에 고픈 배틀을 잡고 발바닥 따갈자 터진 듯이 눈 커동 차오군 며느리 무관소 조의 왕헌언이오. 이롤고 초부께 상소중은 안원하니라. 거의 들어서 죽을 토끼 삼동고생을 개우지네. 평 요과경 춘일고 으르 추린고 먹을 채우랴 심산궁고 자꾸 찾은 이리저리 애들 저거 골고리 붙인 건 목 딸게 엄찰게요.

세거듬은 겨랑 제사가 태랑 내랑 전속고기가 될 거요. 청천에 떠나고 도끼대 원에 덮치려고 오고래고 드는 소리 진실그룹 휘으로 무리꾼 사냥개 산골로 기어올라 퍼고퍼고 뛰어갈지 토끼 놀래서 호두독 호두독 소활자 맨보아라 해동청 보람모 집구름에 빼제제 공자게 마루 토리당산 척골제 방울떨청 독재 베고 소로로로로 그대 귀전 양발로 덩그라워 거제보다 뽀랑한 조등이로 양미간 골제 떼봉을 그저 콱콱콱콱 커본 방어정 맞은 소리 말래도 그리 허는지오. 그러면 누가 개이간디 산중운동으로 돌리제 중동으로 돌아가면 송아의 손본 것은 노난 토끼 또 오라고 불채채는 도포소요 불감토 불삼짓고 상사 반부리 배불조총 화약 돕사시를 얼른 넣어 반달 같은 밭에 호초 같은 불을 얹어 한문채 그리고 반만 일어서 닿는 토끼 징그를 보고 꾸르르르르르 탕! 와우! 커본! 방어정 맞은 소리 발래도 점점 더 하는디 그러면 누가 개이깐디 들로 데려가지 들로 데려가면 여망사자가 또 있나니 초동 복수 아이들 엉든 게 호구리며 몽둥이 드러내고 들토끼 잡으러 가자 도 쫓는 양 선술 먹은 초군이오 그대 간장 생아거지 백등 칠일 공권한 태조 간장 적벽 강산 화전 중 조맹덕 정신이라 거의 줄여서 죽을통 기층암절벽 석간 첩으로 기울 없이 올라갈지 짠

0: 동눈이 그 아니 발라진가 세상은 아는 신뢰 초생 오다자리 신세 한가하다고 들으며 보삼정으로 유산 보삼정으로 안을 아까한 기생죽송자중 아리 데려와 나는 그런 거짓부렁이를 네 앞에 내었습니다.
1: 수군가중 토끼와 별주부 상봉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기진, 복반주에는 이우성이었습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충청도의 소리꾼 김기진 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박진감 넘치고 생동적인 음악 표현이 특징인 정광수째 수군가 중 토끼와 별주부 상봉 대목을 김기진 씨다운 재치 있는 소리로 만나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공주에서는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가 열렸는데요. 박동진 선생님께서도 그 꼬마 제자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척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김기진 씨의 완창 무대에 최판사도 열렬히 응원하고요. 초대석 코너를 통해서도 꼭 한번 만나 뵙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띄워드립니다. 소리를 하는 최수인 소리꾼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날치 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반주를 할 남창동은 김대균 선생님으로부터 줄타기를 배워 줄광대로 활동하는 한편 정회천 선생님에게 고법을 배우고 있는 국악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심청가 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소리의 최수인 북반주의 남창동입니다.
1: 그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공연히 돌아가는구나. 한!

때 바람 몰고 물결 천개 뒤서 껴져져 뒷날 갈 길은 천리 멀리나 남고 사면이 검허 어둡청 그러자 전지장막 건디 간신히 떠들어와

쌈쌀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방귀 찾아 갈라놓고 산돌 잡아 큰 갈고자 기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고 동바라 의관을 정제하고 북채를 양손을 쥐고

괴물 동헌년에 우선은 보늘을 받아 다 갚기 위해 펀이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 군현지수 배를 타고 다살일째 오복을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해서는 배 한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의선 대지 건네주고 공명을 탈주하는 동남풍 길어내어 조조 백만 대병 주요로 화공허니 배 아니면은 너희 허리 거저 부걸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주유로 경량허니 도여헌명을 귀거래해 예화련이 고범진한 장안을 강동거요 임술지 초치로르 소동파노라 입구 제국 총총어사활 허니 구여숙룡 무정근한 어북일거 개도난이 화정포난 우희월려 재련주요 타고발선 허고보니 상고선이 이 아니냐 우리 선이 24명 상고로 위여 포여경 세우경연 표백 선함을 들이더니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수를 드리고자 동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것은

그래도

0: 심청가중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최수인, 북반주에는 남창동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 김세미입니다. 얼씨우!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0: 정수님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10번째 시간인데요. 정수님 명창은 박록주체 흥보가로 현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흥보가 외에 어머니 장월중선으로부터 물려받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군가는 전통적인 동편제 소리인데요. 장판개로부터 배설향, 장월중선을 거쳐 정수님에게 내려온 가문 소리랄 수 있지요. 판소리 연속 감상을 통해 장판개체 수군가 전판을 함께 만나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실 수군가 대목은 수궁풍류부터 토끼가 세상에 나오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어떻게 말을 잘해놨든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좌우 재신들을 돌아보며 토끼를 어찌하면 좋을꼬. 재신들이 여짜오되 토끼 뱃속에 들어있는 간유문은 소인들도 알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유하여 대연을 배설할 것이니 각별히 준비토록 하여라. 그때요, 토끼를 유하여 술상을 들이난 뒤 기림포로 안주 놓고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 한 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토끼에게 술을 권해놓은 것이 토끼 잡것이 뭣도 모르고 세상 술하고 같은 줄 알고 그저 맛 보느라고 한 잔, 버거 보느라고 20여 잔 잔뜩 퍼먹어 놓은 것이 술이 깜빡치하여 용왕을 부른다는 것이 여보게 용겜이. 용왕도 술이 취하여 왜 그러는가 태겜이. 내가 천일의 동의봉함을 많이 보았으되 토끼 간이 약된단 말은 아차차차차차차 춘치 자명이로고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 수궁 풍류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소.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난자 허는지 왕자 제레 봉대리 박처사 죽장구라 찌르렁 궁정봉 성현자 거문고는 사기랑 기둥정둥 왕자 방곡 동소 띠띠르르르르 영다북 소리는 두둥둥 해금 소리는 고개 끌게 고개 떡파서 모아 사는 사들어 남겨 홀째 반장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야 벼루천지 세계로다. 토끼도 신명되여 아빠를 매산자본으로 딱 들어매고 보니 한번 논한디 암내 버들은 초록장 누르고 귀내 버들은 주룩장 누리자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바람이 불며르들 어저르저르 춤을 출게 아버지는 도구를 지고 어머니는 동물을 지고 도구지지로 지지 아빠를 번쩍 지켜들고 철랑철랑 도진다.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 똥구녕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토끼 뱃속에서 촐랑촐랑하는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따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외쳐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벌썩 주저앉더니만은 옛기의 실업의 아들놈아, 이 산중에서 맹감만 따먹는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통당.

0: 동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새끼야 이놈.
1: 아시오?
0: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1: 그러지.
0: 내라 살아. 내가 용왕님을 속인 김에 내빼는 것이 상책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전에 하는 말이 소태가 이리 놀기는 좋사오나 대왕의 병세가 반만 이중하오니 하루속히 세상에 나가 간을 속히 가져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그 기특하고 고마운 말씀이요. 별주부를 다시 불러 여봐라 태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거든 간을 주시거든 빨리 가지고 들어오너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고 보며 초목금수라도 비소할 때요 맑은 칠족 즐겁거든 제갈량을 체조하지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모아 아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직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망하여 주었고 소신을 능지 처참 하더라도 여하지 없사오니 당장의 배를 따보옵소서.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막혀 나이놈 별주부야. 내 말에 당차는 말이다 명기 치죽거든 내가 어찌기만 그리 옛말을 못 들었나 하그레 합정으로 용왕을 살래 미국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갈라가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지 없고 보며 불쌍하다의 목숨 너그다라의 사기 되어 너구 용왕 10년 살지 하루도 못 살 터이요 너그 수중 만조 백관 한날 한시 모두 다 몰살시키리다 하나였다 배갈라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없다 내대를 갈라내고 와라 어떻게 퍼부서 놨던지 용왕이 대격 질세가여 내 이놈들 또다시 토공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엄왕살 앞으로 정배를 보내지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토끼를 슬그머니 돌아보며 내 이놈 용케 살아간다마는 너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녀석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업히거라. 토끼가 좋아라고 용왕전에 사은 숙배하지 거고 차례 등에 선뜻 올라 사면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디 가자 가자 서 가자

백로주를 서가야 오국산처를 바라본

서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간 쓰고 무날 토공이 하이 지차요 톱게 듣고 대답하되 회초 청산하니 관부들과 제관지요 박정부지 태부들과 봉화이다 지식이 크고 윤회 평생이라 그건 자를 하지 크고 또한 곳을 바라보니 사공건 어리범여 아니련가

지내야 벽 벽항을 단도하야 어제 아침 범중주로 다 동상산

가 빈데 대경선자 간전후 공주할지다 안다니라 자대 등에다 처다를 실어라 그리고 약으로서가 한산 농명어 내 근산 좋을시고 비소로 돌아느니 주하든 강대공은 기주로 돌아들고 은인 혹채업 뿐이라 적개수별을 당도하야

0: 이딴 놈이 모르는 저 깡짝깡짝 뛰어 산으로 올라가니.
1: 얼씨와.
0: 별주부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별주부. 아여 태공.
1: 얼씨와.
0: 그렇게 혼자만 가지 말고 나 간이나 파리 대가리만큼만 뛰어주고 올라가시오.
1: 네.
0: 가던 토끼가 슬쩍 돌아보더니만은 욕을 드립대 퍼붓고 올라가는디.
1: 얼씨고.
0: 제게를 먹고. 바르기를 간 녀석 햇속에 달린가를 어찌내고 드린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득용화 미련하더라 득용왕 실급 깨날 갖고 내비렸기 득용왕 갖고 보면 정당없이 죽을걸 내밀국의 선이가 뜨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았다냐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해군 청선으로 내 돌아간다 이놈이 깡총깡총 뛰어 돌아갔다가 다시 휙 돌아오더니만은 내 이놈 별주부야 네 소탕머리를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돌파구에다가 네 폭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찜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로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 네 충성이 참 지극하던구나. 내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몇 가지 일러줄 것이니 꼭 그대로 한번 해봐라. 너가 수궁에 이쁜 암자라 참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만 잡아먹이고 복쟁이 가루를 1,000석을 장만하여 오자대로 환약을 지어갖고 석 달 열흘만 퍼먹어봐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양당하는 결판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간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용왕이 천치네 그리요. 천오멜 잡아서 배를 착 갈라봤더라면 벌그런 간이 벌렁벌렁 들었을 것인디. 천오무 기변에 녹아 떨어져서 보내드니만은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어쩔 거나. 할일 없이 토끼 똥 싸놓은 것을 몇개 주워 들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지가 살아왔대서 좋아라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를 길을 타타타타타 털고 생방정을 떨고 논이다가 무엇이 토끼 뒷발목에 딱 걸려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아 산짐승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데 가서 뒷발목이 딱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또 죽네.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조 한식 단오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 먹고 하다못해 묵은 목비라도 세워줄 것인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죽네. 이놈이 뒷발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엎졌을 적에 뜻밖에서 어디서 18대들이 슈 하고 날라오니 토끼 좋아라고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뭐냐 너 죽은 줄 알고 시실로 왔더니 안 죽고 살았냐. 아이고 나가 살아날 게가 있으니 시 좀 실어주시오. 네가 살아나기는 살아난다마는 너 사람은 손 내력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아 그 사람 손 내력이 어떤 것이오. 그래 내가 사람 손 내력을 잃을 것이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그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고 대세놓으면 땅인데 저리저리 금이 있기를 집어를 다지는 길이 엄지 장가락이 두마대기는 천지 인삼제여 진가락이 장가락만 보더기는 정월지오 삼월 장가락이 그중에 길이는 사월 오월 유월이오 분명 진가락이 장가락만 보더기는 7월 8월 9월이오 소지가 저렇고 저렇기는 10월 동지 섯달인디 자오 묘유가 여가 있고 건강 간지 솔리곤지 사천발지가 여가 있고 죽도록 두고 일러도 간중에 간상에 여가 있고

0: 아무리 이게를 낸듯 사람의 손 하나 못 당으리라 두 말 말고 더 죽어라. 아따 그놈 사람 손 내력 들어보니 정난가 뚝 떨어지오 그려. 그래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쉬나 실어주고 가시오.
1: 쉬워.
0: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틈없이 실을 잔뜩 실어놓고 날아가 버렸지. 토끼란 놈 부재간에 실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 목수 아이들이 낯가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헐어 올라오는디. 어이가리 너

산공호국이 웬일인가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는 구걸을 베고 나는 찌구를 베어 부러진 참목 떨어진 닭 여불 몽뚱뚱뚱

0: 육진공대 하여 보세 어이거리기를 암자더하고 문아 이렇듯 시절 노래 부르고 올라오는디
1: 예.
0: 한 놈이 토끼를 보았거나 아따여 이 골목 잘 들어왔다여 아 그 토끼 한 마리 걸렸네여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모두들 좋아라고 어야 정신 밥통에 풋고추 된장 내고 불 피워라 이런 바싹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토끼를 쭉 잡아 뽑으니 손이 미끄덩 한 것이 가만히 살펴본 게 실을 잔뜩 실어놨구나 아따 이거 걸린 지 오래되었나 보다요 실을 잔뜩 실어놨네요 그중에 마흔이 훨씬 넘은 늙은 총각이 하나 있었던가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털은 시끗시끗한 놈이 아 이 녀석아 냄새를 한번 맡아봐라 여름에 썩은 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 나면은 여러 놈 죽는다
2: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째 수궁과 열 번째 시간으로 수궁 풍류부터 토끼가 세상에 나오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체 수궁가 내일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웃음)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4: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5: 최판사의 명판결
2: 네 오늘은 향단 씨가 최판사님을 찾아오셨네요 항상 밝고 명랑한 우리 향단 씨가 어째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지셨을까요? 무슨 일로 최판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6: 최판사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걱정이 되어서 최판사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제가 요즘 방과후 선생님으로 초등학교에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방자라는 학생이 앞장서서 친구들과 거친

0: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1: 쇼폼에서 다 그러던데요. 어른들도 다 웃으면서 쓰는 말인데 뭐가 문제죠?
0: 이러는 겁니다. 혐오 발언을 유행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으로 야구 경기장에 갔는데 응원석에서 상대 선수를 막 비하하는 구호를 신나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글쎄 변학도시 아니겠어요? 방자 녀석도 뭔지도 모르면서 막 남을 조롱하는 그 구호를 신나게 따라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전철에서 외국인들을 만났는데요. 특정 국가의 사람이란 이유로 국적만 보고 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부디 재판사님께서 현명한 판결로 이 어지러워진 세상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나 세상에, 혐오와 재미가 놀이가 되어 초등학교까지 침투했다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응원과 외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혐오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큰일인데요. 재판사님께 엄벌을 부탁드려보지요.
2: 혐오를 재미로 소비하는 어른들과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혐오와 차별의 그늘이 심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남을 씹고 뜯는 괴물 같은 혐오가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활보하고 오염시키도록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판사는 앞으로 혐오를 소비하는 자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혐오라는 괴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혐오 발언과 행동을 할 때마다 남을 조롱한 그 입술을 찰싹찰싹 몽둥이질 100대씩이요. 남을 손가락질한 그 손으로는 재래식 변기통을 맨손으로 청소하며 자신이 벌인 더러운 일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코끝을 맴도는 은은하면서도 매혹적인 치자꽃 향기를 전하며 시작해봤는데요. 치자꽃의 꽃말은 한없는 즐거움이라고 하지요. 우리 최판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한없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여미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소리 보따리와 함께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0: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 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전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린 김민지의 가야금 세 번째 독주의 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지는 독주회 제목 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하나의 무늬로 새긴다. 그리고 결이 연결과 맺음을 뜻하는 만큼 이번 공연으로 한 번 맺고 또다시 다음 무대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주회가 전통이라는 오랜 결 위에 이 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하나로 맺어지는 시간이라는 뜻에서 결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전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후반부에서는 뿌리에서 피어난 새로운 소리를 만납니다. 김민지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병창 및 산조를 이수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강사로 대전의 학교 현장에서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가야금 독주회를 2013년 시작해서 올해는 세 번째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6년 대전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대전문화재단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전통음악이 지닌 본질과 깊이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 안에서 전통음악이 어떻게 새롭게 공감되고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온 김민지 연주자는 이번 공연을 딛고 건너서 서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이라는 시간 위에 단단히 딛고 익숙한 경계를 건너 창작을 시도해본 무대입니다. 모두 다섯 곡을 연주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 곡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김축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축파의 본명은 난초, 예명은 운선입니다. 김축파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나 8살 무렵에 조부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우는 중에 조부가 타계하면서 그 수제자인 한성기에게 풍류와 산조를 배웠습니다. 스승들에게 배운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추가한 것이 오늘날 연주되는 김축파류 산조입니다. 김축파류 가야금 산조는 1979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현재도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팜플렛의 작품 해설에서는 김축파류 가야금 산조를 곰사근, 곰국에 비유했습니다. 다양한 조변화, 다채로운 성음 누름, 들이 어우러지는 섬세하고 기품 있는 가야금 산조입니다. 이 연주에서는 김축파류 가야금 산조 중에 다스름은 생략하고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뒷다스름 순서로 연주합니다. 김축파류 가야금 산조를 김민지의 가야금과 김용하의 장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주를 김민지의 가야금과 김용하의 장구로 감상하셨습니다. 장구반주를 담당한 김용하는 지난 첫 독주회에서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연주에서 가야금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곡은 서정민 작곡 먼동이 틀 무렵입니다. 작곡가 서정민은 익숙한 일상의 요소들이나

전통 문화를 본인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현대적 음악을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25형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대전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창단한 국악 듀오 숨의 동인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언동이 틀 무렵은 원로 문화예술평론가 박용구 선생의 추모곡입니다. 작곡가는 1914년 출생하여 2016년 돌아가신 박용구 선생이 백수를 맞이해 출간한 먼동이 틀 무렵 박용구 100년의 편력을 읽고 20세기 한반도의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고인의 인생 여정에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곡 중간에 연주자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느낀 영감을 자신의 음악으로 담아내기도 합니다. 서정민 작곡 먼동이 틀 무렵을 김인지의 25현 가야금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서정민 작곡 먼동이 틀 무렵을 김민지의 25현 가야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서정민은 2016년 어느 겨울 우연히 자신의 방 피아노 위에 올려진 원로문화예술평론가 고 박영구 선생님의 백수를 맞이하여 출간된 먼동이 틀 무렵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기 전까지는 박용구 선생을 잘 알지 못했으나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열정적인 예술인이 있는가라고 감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정민 씨의 작곡 노트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용구 선생님은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이라는 참극을 겪은 20세기 한반도의 척박한 예술적 토양에서도 음악 무용 평론가, 뮤지컬 제작자, 극작자, 연출가 등 르네상스적 문화인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향해 걸어간 그의 발자취를

담아보았다. 네, 박용구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작곡된 곡 먼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연주자 김민지의 자작곡 보물산입니다. 보물산은 대전의 보문산을 말합니다. 작곡가는 2년 전 대전에 정착해서 보문산을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작곡가에 따르면 이 곡은 대전의 길 위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 나만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보문산은 옛날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뜻으로 보물산이라 불렸고 이후 보문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보물산에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김민지 작곡 보물산을 김민지의 25형 가야금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민지 작곡 보물산을 김민지의 25현 가야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가야금 가락을 마무리하면서 연주자의 첫째 딸의 목소리로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숨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반복되는 가운데 낙엽 밟는 소리를 담은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다음 곡은 장태평 작곡 최지훈 편곡 가야금과 피아노를 위한 달꽃입니다. 달꽃은 남도에서 쓰이는 방언으로 달무리를 뜻합니다. 어두운 밤하늘 위에 지나가는 구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달무리의 모습을 가야금의 언어로 담았습니다. 곡의 구성은 세 악장으로 각 악장에 잿빛 도수, 구름에 가리어도 꽃이 피다 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도입부의 가야금의 달꽃 주제와 이에 대비되는 피아노의 구름 주제가 곡의 종지부까지 교차하며 서로 대화하고 교감하듯이 나타납니다. 김민지는 2025년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 젊은 명인으로 선정돼 이 곡을 협연한 바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2016년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청춘가악에서 25번 가야금 협주곡으로 초연됐습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과 피아노 두 악기로 새로운 달꽃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개작 초연 무대입니다. 장태평 작곡 최지훈 편곡 가야금과 피아노를 위한 달꽃을 김민지의 25연 가야금 최지훈의 피아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태평 작곡, 최지훈 편곡, 가야금과 피아노를 위한 달꽃을 김민지의 25형 가야금, 최지훈의 피아노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천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린 김민지의 가야금 세 번째 독주의 결 보내드렸습니다. 김민지는 임신 7개월째라고 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좋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연주자로서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음악 여정과 창작자로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FN국악당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윤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상윤의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에 나온 문장입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떠올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혈연이나 호칭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곁을 내준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없이도 타인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단단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직결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찾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0: 아기의 춘향아, 나도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1: 어머, 도련이도 참.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너를 나름 업겨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징검 걸어다니면 그 아니.

이희정 밴드의 사랑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살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또그 답을 알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저 곁에 있으며 함께한 시간이 쌓인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인 거겠죠? 저도 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쓴 책, 가족 없는 시대에 차혜영 작가와 함께 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빈사님 문자 주셨어요. 꽃 사진, 찻잔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수국이 있는 풍경, 방송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생존권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 일간 단식 중인 마트 직원 여러분에게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힘겨운 시간 보내는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사님께서 6월 27일이었죠.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쓴 김윤영 작가 이야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낭만적인 숲길, 맛집, 핫플레이스들이 즐비한 공간의 바닥에는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눈물이 스며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날 우리가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이야기들 짚어보면서 익숙한 거리여도 다시 한번 또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죠. 노사님, 문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시는 번호는 샵 0302입니다. 50원, 100원 유료 문자고요.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궁도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거 같이 생각해보자 하고 방송 여기저기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다시 듣기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방송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박서클의 파워스톤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쓴 책 가족 없는 시대를 쓰신 차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차혜영입니다.
0: 가족이라는 기본값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한 개인이 통과해야 했던 시간들을 책으로 이렇게 펴내셨는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족 없는 시대를 쓴 차혜영입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네. 네, 이제 마포구 의원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지난 4년부터 일을 해서 네.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1인 가구나 돌봄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제목이 가족 없는 시대인데요. 그냥 처음에 제목만 보면은 나는 가족이 없다인 것 같지만 이게 잘 보면 이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없다.
1: 네.
0: 이런 건 거죠? 맞나요?
1: 그 이제 가족 없는 시대 자체가 이제 가족이 없는 뭐 이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시긴 하는데
0: 네.
1: 네, 가족이라는 게 너무 견고하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0: 네.
1: 근데 이제 외동이나 네. 혹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 견고하게 계속 있어야 할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걸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0: 네. 이제는 가족주의가 그렇게 작동하기 좀 어려워졌잖아요. 외동이 워낙 많으니까
1: 네.
0: 그 외동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작가님 외동이세요?
1: 네.
0: 아,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군요.
1: 맞아요. 또 아버지도 외동이셨어가지고 그 시절에 외동이기가 쉽지 않은데.
0: 네, 그 시절부터 네. 외동이셨어요.
1: 네, 그래서 아버지도 외동이고 이제 저도 외동이다 보니까 사촌이나 뭐 아니면 친척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대가족 혹은 이제 가족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랑은 다르게
0: 그렇죠. 네,
1: 가족 경험이 거의

0: 없고 그 대신 이제 또 다양한 다른 경험들이 많죠.
1: 근데 보통 이제 예전 표현으로 손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아유, 그 집에 손이 귀하다
0: 맞아요.
1: 이런 집이셨네요.
0: 네, 왜냐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이제 큰할아버지 두 분만 또 계셨거든요.
1: 그때부터
0: 네, 손이,
1: 형제분들이
0: 그러니까.
1: 작았고,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친척 수가 당연히
0: 네.
1: 작고 좁을 수밖에 없죠.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셨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0: 네.
1: 책으로 펴내겠다, 이런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0: 그 제가 방금도 이제 아버지가 외동이고 이제 저도 외동인데 저희 부모님이 좀 일찍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른 분들이랑 이제 살고 계셨던 상황에서 이제 치매라고 하는 병이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오게 되면서 아버지 돌봄을 그 누구도 이제 하지 못하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법적 가족이 저밖에는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과 그다음에 장례 그리고 장례가 이후에도 그 상속 문제까지 혼자 해결해 나가면서 아 이게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되게 맞는 제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려면 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정신과 병원에 또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가 두명 이상 또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는 또안 맞는 제도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남겨야겠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좀 써야겠다. 그때는 이제 너무 분노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부모님이 떠났다든가 남편이 떠났다든가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사실 상주라고 해야 되죠.
0: 네.
1: 그분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 처리가 너무 많아서.
0: 맞아요.
1: 슬픔은 막 겪을 시간도 없고
0: 맞아요.
1: 너무나 많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다.
0: 맞아요.
1: 이런 한
0: 맞습니다.
1: 사람의 삶을 마감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0: 네.
1: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이런 표현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0: 네.
1: 정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상 가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아이 둘 이런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 정상 가족 틀 바깥에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다 하셨어요.
0: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제가 거의 10살 무렵에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그왜 이제 아버지가 다른 분들과 사시면서 저도 되게 다양한 뭐
1: 경험을.
0: 형제, 자매 뭐 이런 경험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집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던 아버지 지인분 댁에서 또 자라기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족 공동체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
1: 근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남다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혈연을 나누고 뭐, 이거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시면서, 이게 가족인가? 뭐, 아닌가? 이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되게 협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건 그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얘기를 사실은 친한 사람들한테도 잘 못하잖아요. 가족 얘기는 되게 친구끼리도 뭔가 이제 뭐 엄마랑 있었던 일, 아빠랑 있었던 일 정도는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집안, 뭐 가족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하다 보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혼 가정은 사실 진짜 너무
1: 너무
0: 많고
1: 많고요.
0: 지금 뭐 프로그램에서도 돌싱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생길 정도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렇게 표현하기 저도 좀 웃긴 표현이지만 얼리 어답터 같이 뭔가 가족 경험도 뭔가 먼저 경험해 본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근데 이혼 가정이라든가 가족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가 또 다르게 구성이 됐다든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연결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0: 맞죠.
1: 네, 옛날에는 정말 딱 요 네 사람만 우리 가족인 양 이랬다면 그게 아니라

0: 어떻게 보면 여기도 반절 나는 가족이고 또 여기도 한 3분의 1도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러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진 걸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이제 뭐 혈연만으로는 사실은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제 타인과 가족을 이루는 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입양을
0: 네.
1: 통해서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개로만은 너무 협소하다.
0: 네.
1: 결혼과 입양만으로는 가족이라는 걸 이루기에 방금 그런 경험들을 담아내기까지는
0: 그렇죠.
1: 제도가 너무 협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0: 근데도 그 이후에 독립적 1인 가구로 살아오셨어요. 아직 1인 가구세요?
1: 네, 지금도 이제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0: 선택적으로, 아니면.
1: 처음에 이제 뭐 책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1인 가구가 됐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0: 네네.
1: 방식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인 가구로 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좀 독립적으로 자립을 좀 하고 싶었던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산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족을 만드는 것에 1대1로 뭔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족을 만들기보다, 아니,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는 좀 사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0: 네.
1: 거든요. 파트너나 배우자가 명확하게 딱 1대1로 나의 돌봄은 너가 해야 되고, 우리는 뭐 사랑하는 관계고, 우리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고라기보단, 내가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족 같은 관계로서 실제로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가족이 될 수는 없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직 뭐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가족을 맺는 어떤 방식이 생긴다면
0: 네.
1: 가족을 좀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직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살짝 쉽지 않다라는
0: 네, 쉽지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 너머의 관계를 쌓아가던 중에 우야식당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낭독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책 2장, 가족도 남도 아닌 우리 가운데 저 이거 너무 웃기는데 이건 진짜 같아요. 냉장고를 공유하면 식구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나부터 잘 먹이고 가끔 그 밥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함께 건네는 것이야말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지 몰랐다. 나는 내 별명인 우야와 식당을 합쳐 우야식당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우야식당에 가고 싶다며 관심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 손님은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라고 운을 떼며 조심스레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생일이라 나를 위해 차려진 밥이 먹고 싶었어요. 누군가 끓여주는 미역국이요. 이후로 비슷한 경험이 더 쌓이면서 우야식당을 생일상 차려주는 프로젝트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코리아타임즈에까지 소개되면서 우야식당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날은 홍대에 놀러 온 홍콩 여행객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에서 생일을 보내게 됐는데 생일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는 낯선 언어를 쓰는 낯선 얼굴에게도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려주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구나 싶어 그날의 장면이 오래 남았다. 내가 차린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마주한 환대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0: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가서 생일상 미역국, 어떻게 전복 미역국도 될까요?
1: 네, 그때도 그렇게 끓인 적이 있었죠.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뭐 누군가는 소고기 미역국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0: 아니, 왜 우야가 별명이셨어요? 성함은 혜영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 우에 단련할 야 같은 거래서 이제 행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어봐서 그런 걸 별칭으로 좀 했습니다.
0: 네. 그 나를 위해 차려진 밥이 먹고 싶다는 손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니, 손님의 말인데 오히려 뭐랄까?

0: 또 있구나. 나 말고도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제 1인 가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을 때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집에서.
0: 네, 네.
1: 그러니까 식당이 아니라.
0: 네.
1: 그런 게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다.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본가에 갔을 때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요.
0: 네.
1: 집 안에서.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그런 걸 차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군가랑 관계 맺고 싶다는
0: 그렇죠.
1: 또 그런 게 아닐까?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0: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유 우리 혜영이 먹을 밥 아유 우리 혜영이 국 끓여줘야지 왜 이런 마음으로 뭔가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내 딸 오늘 생일이니까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런 마음을 담은 음식을 먹는 건 참 어렵다는
1: 맞아요.
0: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분은 혈연도 아니고 심지어 뭐 머리가 노란색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분이 그분도 이제 가족의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겠죠?
1: 우선 이제 그 두 명인데 이제 한국 분이 또 있고 홍콩에서 네. 오신 분도 있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집에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진짜 집에서 먹는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싶었던 거예요.
0: 이렇게 진짜 뭐. 가정식.
1: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 또 불고기, 뭐 비빔밥 이런 게 이제 한국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0: 네.
1: 사실 저희가 불고기를 뭐. 매일 먹고 비빔밥을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또 봤더니 본인이 그날 생일이어서 뭔가 생일상 같은 걸 또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네.
1: 한국에서의 생일상은 또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홍콩에서도 이렇게 나를 알고 이 프로젝트를 알고 찾아오다니 너무 재밌다 해서 또 이제 그분들한테 한국 문화다 이러면서 소맥 먹어본 적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걸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0: 아니 그래 이거 완전 인터내셔널 그 문화 수출 상품인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근데 그 혼자 살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간 혼자 사는 동안 작가님을 붙들어준 많은 관계가 또 있었을 거잖아요.
1: 네.
0: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혼자 산다 그래도 진짜 혼자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1: 맞죠.
0: 네. 근데 뭐 어떤 관계들이 있었을까요?
1: 저는 이렇게 우야식당에 찾아와준 친구들이 또 어떤 부분 그 시절에는 되게 저를 붙들어줬었던 거고
0: 네.
1: 이런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로도 있었고 또 이제 마포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제가 또 구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마포에 계시는 주민분들과의 관계도
0: 네.
1: 여기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다라는
0: 네.
1: 생각들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아버지 돌봄과 장례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도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저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라고 이미 또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0: 네.
1: 또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정보도 나눠주시면서 제가 또 어떤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또 저를
0: 붙들어
1: 살아내게 했죠.
0: 근데 작가님 그거 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이 너무 경계를 넘어까지 자기 안으로 침범에 들어와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 사실 그런 건 없으셨었던 거죠.
1: 아, 그건 또 이제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있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랑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전화를 하면서 네, 또 뭐 그 이제 부모님이라고 해도
0: 네네.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이 또
0: 네,
1: 다르게
0: 네.
1: 또 그 1대1 관계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죠.
0: 그건 더 힘드네요.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끼리 합의를 한 후에 경계를 넘나드는데
1: 네.
0: 우리 작가님이 양쪽에서 공격이
1: 네.
0: 들어오니까
1: 네.
0: 그것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삶을 꾸려가시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전화에게는 음악 한 곡 듣고 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영화 같은 것 같아요. 이승민의 가족 듣고 이야기 이어.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이승민의 가족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쓴 책 가족 없는 시대를 쓰신 차혜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화가 왔는지 두 번째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3장 예고 없이 닥친 돌봄 가운데 시작은 전화 한 통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야 할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빠와 함께 산다는 여자의 전화였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녀는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다. 자꾸 차 사고를 내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그 말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하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아빠와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살아온 내가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내가 할 일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아빠의 공장으로 찾아갔다. 2년 만에 마주한 아빠는 낯설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보다 아빠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엄마는 아빠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했다. 공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다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공장 사정이 더욱 나빠지면서 평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던 아빠가 병들기 시작한 듯 했다. 어째 점점 더 불안해졌다.
1: 네. 여기가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싶은데 외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왜 내 아버지지만 우리가 사람이 항상 매일매일 똑같지 않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다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아빠가 이랬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아프기까지 하셨으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2: 아, 그 진짜 오랜만에 2년 정도 만에 만났었는데 네. 저랑 만난다는 약속을 한 것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조금 원래 되게 그러니까 마르진 않고 되게 균형적인 네.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1: 네.
2: 살짝 또 살이 좀 찌신 느낌이 있었고
1: 네.
2: 그래서 그리고 계속 피곤해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1: 네.
2: 이제 말을 하다가 계속 이제 늘어진다던가 이랬어가지고 아, 건강이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1: 그때 아버님 연세가
2: 저희 아버지 53년생이신데 2024년
1: 네.
2: 초였으니까 아직 70대가 네. 거의 왔다 갔다 하는
1: 네. 근데 보이스피싱 당하랴 공장 자금난 겪으랴 이러면은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 힘든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돌봄을 하시게 되셨어요?
2: 그렇게 거의 됐죠. 왜냐면 방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이스피싱까지 왜 당했냐

0: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가족이 많으면 뭐 형제들한테 돈을 좀 잠깐 빌려서 자금난을 해결한다던가 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외동이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또 법적으로는 가족이 또 아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연락이 와서 뭐 쉽게 뭔가 이자가 싸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게 됐고, 근데 또그 이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고 싶은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저한테 너 하나밖에 없는
1: 그래도 네
0: 딸이지
1: 아버지잖아.
0: 않냐,
1: 그래도
0: 에
1: 네가
0: 그래도
1: 딸이잖아.
0: 너가 너의 아버지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돌봄을 맡게 된 거죠.
1: 제일 막막했던 게 뭐였어요?
0: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1: 그렇죠, 그렇죠.
0: 아버지 상태도 잘 모르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거 자체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아, 이게 뭐, 병원은 어떻게 가는 거지? 뭘 해야 되지? 뭐, 서류는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정말 다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1: 서류상으로 보면 유일한 가족인
0: 맞아요.
1: 거잖아요. 유일한 보호자이고.
0: 맞습니다.
1: 이제 그 상황에서 했던 일들이 보통 어떤 거였어요? 뭐 병원 모시고 가기.
0: 그렇죠. 병원에 모시고 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일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다 다시 MRI까지 찍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같이 옆에서 또 하고.
1: 그런 과정들이 보통 보호자 없이 안 되는 거죠?
0: 거의 혼자 가실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주민등록증이 또 없어져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든 뭐 병원 업무든 그러면 또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급받으러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외에도 아버지 식사를 늘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제가 이제 뭐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같이 살지 또 못하니까 하루에 세 끼를 어떻게 또 드시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뭐 행정 업무부터 건강과 이제 식사 돌봄 일상생활까지를 이제 계속 케어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1: 예상치 못한 건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너무 힘들 것이다 생각은
0: 네.
1: 되는데 그또 이렇게 돌보게 되고 나서 이건 진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다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0: 뭐두 가지인데 생각보다 아버지 치매가 너무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배회가 너무 빨리 찾아와가지고 뭐 짐을 싣고 그 수레 같은 데 이제 싣고 이제 본인이 다니던 어떤 곳에 이렇게 막 그냥 길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이 온다던가
1: 누가 발견하시고.
0: 예 아버지 지금 이런 상태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 못하는 행정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는 아버지랑 같이 못 사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버지 경기도에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 왔다 갔다를 계속 하면서 하는 상황에 제가 너무 지금처럼 일을 하고 있을
1: 있는데.
0: 때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됐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병원에 같이 좀 가달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행 서비스라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게또 있고 이래서 아 그게 이제 경기도에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연락을 했었을 때 가족이 있으면 할수 없다.
1: 가족이 없어야만
0: 가족이
1: 그런
0: 없어야만
1: 사회의
0: 또
1: 서비스를 받을
0: 받을
1: 수
0: 수 있다는
1: 있다.
0: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실질적 1인 가구. 그러니까 가족이 있더라도 뭐 제가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유학 간 상태거나 해외에 있으면 그럼
1: 어떻게
0: 저희
1: 하는지.
0: 아버지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럼 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받을 수는 없는 거냐. 막 이런 거를 막또 행정과 또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1: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이 기본값인 이 사회의 어떤 행정 방식
0: 네.
1: 이런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0: 저는 가족 자체에 대한 거를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정말 이 가족 구성원들 모두

0: 모두 다 안전하고
1: 네.
0: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며 사랑할 수 있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회를 엄청 원하는데
1: 네.
0: 그리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믿어 의심치 않지만
1: 네.
0: 이 가족이 제일 우선시되는 이 사회가
1: 네.
0: 문제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걸 기본값으로 두는
1: 네.
0: 것이 문제가 아니냐.
1: 네.
0: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양쪽 다 있는 자녀 구성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엄마 아빠를 뭐 맨날 붙인다던가
1: 네.
0: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아래에서 살거나 조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던가
1: 네.
0: 이런 가족을 기본값으로 세팅하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1: 그렇죠.
0: 가족 유무랑 좀 상관없이
1: 네.
0: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두 다 가족에게 국가도 전가하는 거죠. 돌봄도 가족이 해야 하고 모든 것들은 다 가족이 있으면 사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다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신 이 가족이라고 한게 견고해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1: 지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책임을 가족 안에서 지고, 그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또 사회가 어떻게 해볼게.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0: 네.
1: 약간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나서서 해결을 하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0: 네.
1: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회인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존중도 받아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가족으로 일단,
0: 네,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1: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지원 쪽에도 문제가 있고, 책임 쪽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개념적으로 가족 안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사회가 돕는다가 아니라, 일단 개인도 다그 하나의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뭐가
0: 네,
1: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가족이 아닌 사람, 개인으로 기본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저는 뭐 돌봄이나 의료나 장례나 뭐 주거, 상속 같은 것들이 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좀 해야 되지
1: 네.
0: 않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세팅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뭐 돌봄과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돌봄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봄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그 부모의 돌봄을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있는 혹은 일을 그만둬도 되는 상황 일하고 자기들 안에서 판단하는 가족들 안에서 판단되는 사람들이 또 돌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적 상황이 돌봄하는 분과 돌봄 받아야 되는 분둘다 좋지 않은 경우는 둘다 고립되거든요. 근데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하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책 뒷부분에 이제 부록이 있거든요.
0: 네.
1: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게 담겨 있나요?
0: 부록에 이제 총네 가지로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준비. 아까 제가 닥칠지 모르는
1: 네.
0: 상황을 미리 그래도 한번 마주해 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 돌봄도 해보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걸로 사전 영역을 좀 뒀었고, 그
1: 네.
0: 다음에 돌봄하는 과정에도 저는 이제 제도가 굉장히 많은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또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도를 좀 담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을 두기도 했고요. 돌봄과 의료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장례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처리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뭐 돌아가시자마자 수의 그리고 뭐 장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사실 그 상황이 돼서는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먼저 장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뭐 화장은 어디서 할수 있는지 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만약에 장례식장이나 뭐 화장터가 있으면 또 제도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상속. 상속도 상속을 받을 건지 상속을 포기할 건지 네. 그리고

0: 요즘 이제 그 중간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빚이 너무 많으면 한정 승인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빚을 그냥 탕감하는 정도로 이제 끝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 가장 쉬운 게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게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1: 네.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0: 맞아요.
1: 막상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0: 이제 누구를
1: 느껴지잖아요.
0: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네.
1: 네. 그리고 지금 마포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중이니까
0: 네.
1: 오늘 이렇게 해주신 얘기가 어떻게 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아니면은 우야식당 같은 프로젝트가 좀더 넓게
0: 네.
1: 퍼질 수 있는 이런 거 없을까요?
0: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법이라고 하는 게 올해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돌봄 관련해서는 정책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가족이 다또 서명을 해야 되거나 가족이 꼭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그 필수적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1: 네네.
0: 되면 행정에서 조금 이 사람의 정말 친밀한 관계로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보호자 개념으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마포구에서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으로 먼저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 네, 지금 혼자 가구가 너무 많고, 사실
0: 맞아요.
1: 어르신들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0: 네.
1: 자녀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외국에 계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장례를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0: 맞아요.
1: 자식이 기다리고 계시는
0: 네.
1: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공영장례 같은 것도 저희가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존엄한 죽음, 존엄한 장례 같은 것들을 꼭 가족이 아니어도 또 혼자 사시는 분 중에 정말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는 상주가 다 가족이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서 정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 같은 걸좀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는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야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많은 주민분들한테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이 되었으니까 어떤 의원이 좀 되면 좋겠냐, 그리고 뭘 해보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아, 우야식당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 다시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이전과는 좀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야식당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주민분들 얘기를 또 이런 1인 가구일 수도 있지만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우야식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외로울 만두하지라고 그래서 만두를 같이 빚는 청년 1인 가구 모임 같은 걸 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유학생 1인 가구들도 되게 많아서 또 유학생 1인 가구분들이랑은 명절쯤에 만나서 막전 같이 부치고 한국 음식 같이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면서 좀 다양한 주민들을 더 만나는 프로젝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저도
1: 네.
0: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해서 좀 안착을 해야 되니까 안정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럴 만도 하지, 썰전. 해가지고, 만두와 전을 하면 어떨까요?
0: 너무 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럴 만도하지 썰전. 네.
1: 책 읽는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짧게 해주시겠어요?
0: 네, 그이 책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혹여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끔 하려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부정하려는 책들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이 책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뭐 부록 같은 걸좀
1: 네.
0: 보셔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한 번쯤은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가족 없는 시대 차혜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효영의 초원의 바람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곳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과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가가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쓰던 원고나 악보를 덮어두고 일단 밖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이 막혔을 땐 그 막힌 지점에서 집중해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생각을 해내려는 강박과 그에 따르는 긴장이 오히려 더 굳은 장벽이 되어 실마리를 풀 열쇠가 가까이 있어도 놓쳐지기 쉬운데요. 잠시 긴장을 풀어놨을 때 좋은 생각과 에너지가 스미는 건 창의적인 직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

팽팽했던 긴장을 풀고 묵직했던 몸과 마음, 가뿐해지기 좋은 주말 오후. 여기서 맑은 풍류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7월 11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남도 국거리, 성주풀이, 자진 국거리로 출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남도국거리, 성주풀이, 자진국거리 함께 들으면서 7월 11일 토요일 풍리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리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풍류와 외침으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멋진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633님, 풍류가 좋다 왕팬입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사찰 돌담에 능소화가 만개하여 오고 가며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문의 이팔 청춘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633님 능소와 생각만 해도 이쁘네요. 풍요로운 주말 오후 언제나 함께 하시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3713님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국악방송은 가끔 듣지만 이 코너는 처음 접해봅니다. 오이지 담아서 딸내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713님. 처음 접하는 방송이지만 10년 듣는 방송처럼 다가설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이지 하시니까 저도 옛 할머님이 해주시던 맑은 오이지 반찬 생각나네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거나 예쁜 일, 좋은 일, 아쉬운 일 모두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해요. 언제나 응원 드리고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승승장우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녹음 방초 승화시 푸르른 7월 첫 주말이 되었네요. 숲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7월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승승장우님 고맙습니다. 정성스러운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친근하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응원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3713님의 신청곡 김길자 외 여러분의 소리 강원도 정선 아라리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길자 왜 여러분의 소리, 강원도 정선 아라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한 곡 이어가겠는데요. 안양년 명창의 연주곡 철연금 산조입니다. 안양년 명창은 일찍 젊은 나이인 37세에 작고하신 분이신데요. 부친인 안기선 명창, 정응민, 장영찬, 김소희 등 당대 최고 명창의 소리를 전수받았고요. 천부적인 성음과 빼어난 기량으로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명창이셨습니다. 악기에도 능하셔서요. 철연금을 연주하셨는데요. 오늘은 소리가 아닌 철연금의 악기 연주로 안양년 명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0: 야야야 흥 뭐야?
1: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아따 오늘은 뭔 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으라?
0: 아 흥보 니가 요즘 아 집에 요상한 물건을 들였다는 소문이 들리길래 와왔다. 아 거시기 아 둥그런 접시 같은 걸 그 위에 올리면 아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밤낮없이 노래소리가 들린다든지.
1: 아따 형님 추궁기 소리를 벌써 들으셨으라. 아 그렇지 않아도 아 형님 댁에도 선물 하나 보내드릴 참이었는디. 아 가 계시면 지가 사람 시켜 보내드리려고요.
0: 아유 어따 이놈아. 아 좋은 건 또 지 혼자 다 즐기려고 어디서 숨을 쓰고 있어 이놈아.
1: 사람 시켜 갈 것 없다. 아 내가 직접 가지고 갈 텐게.
0: 어뜨 퍼뜩 내오니라.
1: 아 근디 그 물건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냐? 아 전에 화초장인가 고초장인가 아 뭔가 하는 거 내 간시들이 이름 외웠는디. 설마 네가 또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름 어려운 물건만 주는 건 아니겠지?
2: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요 형님. 아 추금기가 어려우시면 유성기라고도 합니다. 아 지가 유성기 음반도 몇 장 드리려고 할게. 아 잘 들어보시게요. 이 여기 음반 표시에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다 적어 있단 게요. 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민요들은 아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디. 아 먼 훗날에 이 음반에 담긴 노래들이 민요가 되면 아 누가 만든 노래인지도 알고 아 미래의 사람들은 참 좋겠지라잉.
0: 뭐셔? 아니 흥보 니놈이 살아보지도 않은 먼 훗날을 어찌하러? 가만히 있자. 네가 보는 풍녀사전에는 혹시 미래 얘기도 나오냐? 야야야야 당장 그거부터 가져오나.

네, 미래에서 온 풍요사전. 오늘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져온 민요를 칭하는 토속민요 또는 향토민요라는 용어를 알아봤고요. 그 전에 먼저 전문 소리꾼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하게 된 통속민요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오늘날 이 통속민요로 분류되는 노래들 중엔 신민요라는 또 갈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요라고 하면 민중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작자 미상의 노래라고 알고 있지만 작사, 작곡가가 명확히 알려진 노래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를 들어 경기민요 노들강변은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영의 노래로 1934년 오케 레코드사의 음반에 취입돼 널리 알려진 노래였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는 남강월 작사, 정사인 작곡, 선우일선의 노래로 1935년 11월 폴리돌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 태평연이 원곡이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전반의 민요풍으로 작곡돼 대중가수들이 불렀던 그 시절의 유행가가 훗날 민요 명창들의 공연 레파토리로 수용되며 민요 가창자들 사이에서 전승이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고요. 또 국극 등의 작품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민요로 수용돼 전승되어 온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20세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져 창작자가 명확히 알려진 민요들을 따로 신민요라고 부른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들강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경기민요로 소개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원래는 1934년 레코드 음반 취입을 위해 작곡된 그 시대 유행가였던 거죠. 지금은 다 같이 민요로 소개되지만 정말 민중들의 노래였던 토속민요에서부터 소리꾼들이 부르는 통속민요, 그리고 민요풍으로 작곡된 유행가가 다시 민요로 수용된 신민요까지 민요의 갈래를 구분짓는 용어들을 풍요사전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용어들을 통해 민요가 부르는 노래에서 감상하는 노래로 점차 변화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풍요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요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중앙거문고 합주단의 연주 신캐동류 향채 줄풍류 중 하연도들이부터 풍류 극골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촌촌촌 내리 나를 눈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0: 주세요.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양덕의 소리 단가 사철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초급 맞추기 때 사연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정답, 화초 사거리. 국악은 노래.

노래가 좋은데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대부분 국악곡은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화초사거리 딩동댕 항상 정답 보내주신 우리 붉은 장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님도 보내주셨네요. 화초사거리라는 곡을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풍류 잘 선별해서 계속 보내드릴게요. 채널 고정 흥겨운 시간 함께 하시게요. 음악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한세연 외 여러분의 연주 취타풍류입니다. 취타풍류는 조선시대 임금 고관의 행차나 군영 등에서 세악수가 연주하던 행악을 끝하죠. 오늘은 관악 합주곡으로 감상하시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웅대양 성음과 호방한 소리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판소리와 창극의 대중화를 이끈 조상의 명창의 삶과 소리입니다. 1939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조상현 명창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를 배웠는데요. 전남 보성 율포중학교와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50년부터 7년 동안 강산제 대가 정흥민에게 판소리를 사사하며 탄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광주국악원에서 생활하며 박봉술, 임방울과 교류했고 1965년에는 박록주 수제자가 되어 3년간 혹독한 독공으로 자신의 소리를 완성시켰죠. 조상의 명창의 소리는 크고 깊습니다. 특히 심청가는 그의 대표적인 소리로 손꼽히며 임방울 이후 최고의 남성 명창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죠. 1974년 제1회 전국 판소리 명인 명창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은 그의 예술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명창의 업적은 명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창극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한국판소리 보존회 이사장,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광주시립국극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제도권 국악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가 들려준 국립창극단 초창기 일화는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정부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립극장을 세우고 창극 수군가를 올렸을 때 객석은 물론 통로까지 관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단원 모두가 함께 축하를 받던 기억은 당시 창극이 국민적 열광을 받았던 시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조상의 명창의 소리를 특히 아껴 정기적으로 별장에서 초청해 공연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국악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시절 그의 안정된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도 했죠. 방송계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MBC와 TBC를 오가며 활동할 만큼 대중적 인기가 높았고 국악의 흥망성쇠가 조상현에게 달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조상의 명창은 단순히 소리만 잘하는 명창이 아니었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창극을 통해 대중과 만났고 교육과 공연, 제도와 후진 양성을 아우르며 우리 소리의 외연을 넓힌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예술 인생을 넘어 현대 판소리와 창극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그의 힘찬 한 대목을 떠올려 봅니다. 크고 가슴을 진하게 울린 소리는 단지 목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길을 걸어온 수행과 예술 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조상의 명창의 심청가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희망우는 석 달 열흘 맹인 잔치를 대세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오시거나 그때의 희망우는 산호 주렴을

시다

0: 심항우 풍부어시대.
1: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드려라.

이렇듯 봉사 성명을 차례차례 물어가다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당신 성명은 무엇이오? 어떤 성명이고 무엇이고 시장에 죽고서 누울 것이나 좀 주시오.

0: 글쎄 성령을 일러주면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교기도 주고 마음도 없는 사람 요 허름씨 많이 하신 게 막 꿰매질 건지 얼른 얘기해요. 왔다고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마이네. 그렇다면 내가 요 황주 도화동 사는 나 심학규라고 살아요.
1: 김혜경이다.
0: 언니 달려들어 신봉사를 별궁으로 모셔노니 그때 의심하고는
2: 여봐라 처자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뭐

도와 눈이 고통없고 성명한 심학교 을 중년 정월달이에

이름은 정이 없고 휴행이 출천하야 그 애가

주어머니를 만나 공양리 삼백성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식만 하나 먹으면 뭐

아버지.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남동강에 따라 나무래 빠져 죽은 얘가 우금 3년인데 이거 회사

0: 사신성 여기가 아니라고 사려고나 이게 말이 뭐 내 딸이면 해도 보자.
1: 아이고 아버지.
0: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 할머니. 아이고 가까워야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그때야 신봉사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 하는디 신봉사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모두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부처님의 좋아한다.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다명 새가 못된한 소리로 쫙쫙쫙 이게 눈 떨어지는 소리인데

신봉사는 딸을 보니 칠모금관 황호라야.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전후 불견 최면이었던가 보더라. 신봉사가 꼭 생각하더니만은 꼴채인!

생애를 짚고 나서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가 올 줄을 알느냐.

ciego, ¿no?

조상현과 안숙선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가야금의 서승연, 영남 풍류 중 중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회전하는데요. 그 덕에 낮과 밤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사하고요. 태양의 주위를 1년 365일 동안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또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24시간의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낮과 밤 그리고 1년 사계절을 만들어주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우주적 조화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하루를 그리고 1년 사계절을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자연의 리듬과 무관한 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 이 나날이 무더워져가는 계절의 중앙에 서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산책길의 첫 곡도 우리 악기로 연출해내는 시간의 리듬 골랐습니다. 아쟁 태평소 장구의 소리노름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 태평소 장구의 소리누름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박종선의 태평소,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만들어내는 하루와 1년 사계절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만들어지죠. 또 태양의 주위를 1년 365일에 걸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사계절이 만들어진다는 그 당연한 이치 오늘 새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다는 것,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소중함, 그리고 지구의 공전 덕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순환의 소중함도 오늘 새삼 생각해 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지만 그 당연한 이치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싶은데요. 햇빛 듬뿍 받고 만물이 한참 성장하는 이 즈음이라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가 마치 잘 만들어진 의뢰와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주를 부지런히 보내고 맞이한 토요일도 하나의 잘 짜여진 의뢰의 일부일 텐데요. 이 토요일 여러분만의 의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좋은 시간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강준일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강준일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해금독주와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독주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현을 위한 민요 유람,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해금독주와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준비했습니다. 작품 제목의 4월은 생각사자와 달월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달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해금 연주자 정순연의 독주회를 위한 음악으로 작곡됐는데요. 해금 독주와 서양 현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곡에 남긴 작곡 노트 잠시 볼까요? 이 작품은 특별히 정순연의 해금 독주와 서양 현악 합주를 위해 만든 협주곡이다. 4월, 달 그리워는 끝없이 빠져드는 그리움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리움은 우리 결에만이 지닌 독특한 정서인 듯 싶다. 못다한 사랑을, 헤어진 가족을, 따스한 우정을, 지난 세월의 추억들을. 왠지 그리워 마음속 깊이 마치 병처럼 연민을 지우지 못하는 끈끈하고도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하려 했다. 해금의 애절한 소리는 원색적인 우리의 감정을, 서양악기는 현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의 서정을 대변한다. 이 각박한 도시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이 이런 절실한 감정이 숨어 있음을 전하고 싶다. 작곡자의 노트를 통해 이 곡의 정서적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해금이란 악기가 서양 현악기와 함께 연주할 때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곡자는 그런 우려를 세련된 표현 방식으로 극복해냅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국악기와 서양 현악기가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연주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곡자와 해금 연주자, 서양 현악기 연주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런 노력과 노력의 흔적들이 이 곡을 감상하는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듣겠습니다. 정순연의 해금, 최인보 오케스트라 아리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 독주와 현악 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체인보 오케스트라 아리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에 작곡됐는데요. 2005년 8월 31일 금호 아트홀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준비했습니다. 비나리는 예로부터 비나리꾼에 의해 불려진 소리인데요. 고사덕담으로서 삶의 애환을 풀고 소원을 비는 일종의 소리꽃처럼 행해졌습니다. 오늘 들으실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라는 곡 제목에서 보이는 마른 비나리라는 건 사람의 소리 없이 악기로 노래하는 비나리를 말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비나리가 사람의 소리 없이 독주 해금과 타악으로, 즉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비나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곡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전래하는 비나리 사설을 해금이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해금으로 삶의 근원과 역사를 풀어나갑니다. 제2장은 치성을 들여 기도하는 일종의 기원문에 해당하는데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3장은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미망과 두려움을 그렸는데요. 작곡자는 꾸밈 없는 본연의 소리만이 숨겨진 미혹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곡가 강준일은 비나리야말로 이 근원의 소리를 불러내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찌든 우리 삶을 위로하는 의식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해금과 타악으로 마른 비나리를 작곡했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1악장부터 3악장까지 들려드립니다. 서은영의 해금, 유경화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섬세한 해금 소리, 무언가를 향해 무언가를 비는 기원의 비나리 소리로 전해지네요. 강준일 작곡의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감상하셨는데요. 서은영의 해금, 유경화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비나리라서 마른 비나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금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비나리였는데요. 우리 삶의 근원과 역사, 기원, 소망, 미망과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풀어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해금 연구회 20주년 기념 연주회 때에 위촉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골랐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엇소리가 무슨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작곡자는 사람 사는 소리를 엇소리라 했습니다. 작곡 노트에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흔한 소리들 중에서도 음악을 찾아내는 일은 흥미롭고도 즐거운 일이다. 이런 소리들은 음악이랄 수는 없지만

만 조금 튀는 소리, 그러면서도 왠지 끈끈한 사람 사는 소리, 이것이 바로 엇소리다 라는 설명입니다. 작곡자가 바라보는 엇소리, 결국 사람이 사는 소리인데요. 사람 사는 소리도 너무도 다양하죠. 작곡자가 고른 사람 사는 소리는 여럿이 일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소리, 몸짓도 있고요. 그러다가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지만 이내 평정을 찾기도 하는 모습, 또 어느 겨울밤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야참 파는 장사꾼 소리, 이런 소리가 왠지 푸근하고도 정겨운 추억을 남길 듯해서 담았다 하고요. 또 한편 주막에서 술 한 잔에 취기가 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흥을 돋우며 서로의 정을 나누다가 결국 흩어져서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내용도 곡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사람 사는 소리를 소재로 해서 전체 다섯 곡으로 음악을 구성했는데요. 제1곡 흥겹게, 제2곡 격노하듯이 평온하게, 제3곡 고요하게, 제4곡 농담하듯이, 제5곡 혼잣소리로, 이런 나타냄말을 각 곡마다 붙였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듣겠습니다. 조혜령의 해금, 최인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엇소리, 제1곡 흥겹게, 제2곡 경로하듯이 평온하게, 제3곡 고요하게, 제4곡 농담하듯이, 제5곡 혼잣소리 들으셨는데요. 조혜령의 해금, 최인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현대음악 앙상블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작곡 초연됐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를 엇소리라 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 살아가는 소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로 감상할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현을 위한 미뇨 유람이란 작품입니다. 미뇨 유람이란 제목에서 이 곡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죠. 곡 제목대로 이 곡은 미뇨를 유람하듯이 미뇨를 소재로 해서 썼고요. 제목에 보이는 현이란 바로 해금과 가야금입니다. 작곡자는 해금 앙상블을 위해 이 곡을 썼습니다. 작곡자가 왜 민요를 가지고 이 곡을 썼는지 작곡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음악은 기악으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맡고 있으며 우리 옛 민요 역시 전처럼 함께 부르고 즐기기보다는 연주를 듣고 감상하는 단계로 변하고 있다. 기악음악은 표현의 폭이 넓고 섬세하여 세련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노래처럼 친근하게 되려면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민요를 익히면서 기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악 양식의 민요 편곡을 시도해 보았다. 이런 노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원한 여섯 곡의 민요는 경복궁 타령, 이하홍 타령, 강원도 아리랑, 어랑 타령, 몽금포 타령, 강강술래 이렇게 여러 지역의 민요 여섯 곡입니다. 강준일은 이와 같은 민요를 섬세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어법을 써서 기악화시켰는데요. 민요의 주요 선율을 동기로 삼아서 주제를 제시하고 응답하고 모방하고 속도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리듬을 동원하고 연주 방식을 다채롭게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해금 앙상블과 가야금이 함께 연주하도록 했는데요. 여러 곡의 민요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현을 위한 민요 유람인데요. 첫 번째 해금은 김미나 외 6명, 둘째 해금은 김기환 외 7명, 저음 해금은 성연영, 이현경, 가야금은 김진아, 마예지, 하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강준일 작곡의 해금 앙상블 현을 위한 민요 유람 들으셨는데요. 김민아 외 6명의 첫 번째 해금, 김기환 외 7명의 두 번째 해금, 성연영, 이현경의 저음 해금, 김진아, 마예지, 하세라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한 해금 소리 들으셨죠? 바로 저음 해금 두 대를 썼는데요. 악기통이 커서 음량도 고음 해금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경복궁 타령, 이야홍 타령, 강원도 아리랑, 어랑 타령, 몽금포 타령, 강강술래 이렇게 여섯 곡의 민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4월 1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현악발표회 공연 실황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의해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강준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라는 작품 골랐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강준일이 국립국악원의 창작악단이 창단될 때에 이를 축하하면서 그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그 외에 작곡가가 염두한 것은 바로 창작악단의 모든 단원들이 연주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준일은 작품 전체를 통해서 모든 단원들이 저마다 독주자이기도 하고 합주자이기도 한 상태에서 연주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아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곡을 구상했기 때문에 작곡자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이 곡은 전체 셋째 거리까지 3장 형식으로 구성했는데요. 첫째 거리에서는 연주자들이 모두 하나의 뜻을 향해 모여들어 하나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둘째 거리에는 서로 사귀고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내용. 셋째 거리에서 마침내 뜻을 모아 하나 되어 정답게 노래하며 함께 나아간다는 그 뜻을 담고자 했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준일 작곡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의 창작악단이 창단될 때에 이를 축하하며 그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강준일은 원래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잠시 작곡과에 와서 공부를 했지만 졸업은 다시 물리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독학을 통해 작곡계에 입문해서 일가를 이루게 됐는데요. 1983년에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마당이란 곡을 써서 국악계에서도 주목받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1970년에 발족한 서울음악학회를 통해서 지휘자, 작곡가, 대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열었고요.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켜 가면서 여러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겼습니다만 2015년 3월 5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강준일의 음악, 해금독주와 현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4월, 독주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어소리, 현을 위한 민요 유람,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하나 되어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병창 녹음 방초 들려드립니다. 이선의 가야금 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야금병창 녹음방초 들으셨는데요. 이선의 가야금병창, 이태백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연일 날씨가 무덥고 습도도 높고 해서 과연 7월답구나 싶은데요. 이럴 때 입맛도 없고 깊은 잠도 못 자서 피로가 누적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입맛이 나도록 무언가 상큼하고 시원한 음식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녹음 우거진 숲길 산책하시면서 산림욕을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차츰 녹음이 더 우거져서 숲속을 찾으시면 몸에 좋은 효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산책 시간 활용해서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토끼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1: 싫어.
0: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 장관의 선택 지신이 좌우로 옹의를 하였거나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농왕이 분부하실 때 토끼네 특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어다려 문의한즉 네 간이 으뜸약이라 하기로 내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온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듣고 기가 막혀 그놈 죽을 때 잘 찾아왔네. 한 끼를 얼른 생각하고 배를 썩 내밀며 자 내뱉다 보시오. 용왕이 생각한 즉 저놈이 배를 안 따려고 무수히 잔말이 많을 것인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썩 내밀는 것이 필연코 곡절이 있으리라. 여봐라 토끼야 네가 비록 죽을 목숨이다마는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아니요 말을 하여도 고지를 아니 들을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내뱉다 보시오. 어, 그러지 말고 말을 하고 죽으란 말이다. 말을 하는 일거리다. 말을 그런 일거리다. 성예금헌디 실갈상도래 속에 박자 창생

뱃속이가 제일

먹었으나 일곱 궁구가 그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많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아니 가니 업고 보면 불쌍한 대령만 끈사 없게 물을 따로 약을 달라고면 어째 다시 꼬가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옵소서 용왕이 회를 내며 이노 네 말이 당찬한 말이로다 그 사이에 이르기를 비수병지 구불 능식하고 암수병지 설불 능연하고 신수병지 기불 능청하고 암수병지 목불 능지라 간이 없고 서야 그치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 가르이다 예 소태가 가르이다 소태가 진정 뻘도 정계로 삼겹삽 뜨거니 보름이면 가르를 내고 금요미면 간을 들이내다 세상병객들이 소태곳 어를 하면 가늘을 달라고 그 부채기로 가늘 내려 밭천이 배닫고 꼭 싸서 진로로 칭칭동여 영주석산 개수남 혹은 늘어 상상 가지 끝들이에다가 타라내두고 도하이 주수 어깨 병원에 탁조가로 내려 왔다 무였지 저 초불을 만나서 소금 흥미가 좋다 기로 영차가로 왔나이다 동왕이 대노하야 예로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 장은 다를 바가 없노니 어찌 간호를 내고 그리고 임으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부리기 여자 오래 대왕은 지기지요 미지기로 소이다 복해신을 놓지가야 선신진수가 되었으며 백해식 어쩐지로 진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치더라

똥이나 파리오리 송사르 송사르 감마 길어 일러도 오징 까먹을 쓸게 있고 까먹을 쓸게 없사오니 세상 만물 비금 주수가 헌거지라 엄마 뻑뻑하게지 답답지 아니에게 허우거리까 당장의 배를 따보소서 요강이 그제야 토끼한테 딱 돌려 떨어지는디 들이거면 간을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런 군개가 서히 늘어 있은지 청군기가 모두가 어쩜 내려오겠냐 예 소태가가리다 한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한 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힘으로 출입하나이다 그리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뒷군기로 내오기는 만물지상의 동방삼 팔목남방 제랑

0: 예뻐. 전직은 양옷에 광채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갚아야 입으로 넣고 빗공기로 내 어깨 만물지 상의 병약이라고 어떤 약이 되는지도 미련 흐드라 주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말을 하였으면 하늘을 들여다가 대왕병을 쭉 차고 구워놔두고 충신지기 다 나서 양주야 가비 초를 거설 미련허라 처주부야 반세계 치타가 니게 쓸 데가 없구나.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좌우 재신들을 돌아보며 토끼를 어찌하면 좋을꼬. 재신들이 여짜오되 토끼 뱃속에 들어있는 간주문은 소인들도 알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유하여 대연을 배설할 것이니 각별히 준비토록 하여라. 그때요 토끼를 유하여 술상을 들이난 뒤 기림포로 안주 놓고 앵무짠 유리병에 천일주 한 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토끼에게 술을 권해놓은 것이 토끼 잡것이 뭣도 모르고 세상 술하고 같은 줄 알고 그저 맛 보느라고 한 잔, 먹어 보느라고 20여잔 잔뜩 퍼먹어 놓은 것이 술이 깜빡치하여 용왕을 부른다는 것이 여보게 용겜이. 용왕도 술이 취하여 왜 그러는가 태겜이. 내가 천일의 동의봉함을 많이 보았으되 토끼 간이 약된단 말은 아차차차차차차 춘치 자명이로고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 수궁 풍류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소.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난자 하는지 왕자질의 봉대리 박처사 죽장구라 찌르렁궁 정궁 성현자 거부온고는 사지랑 기둥정둥 장자방곡 동소 띠띠르리르리르 영다북 소리는 두둥둥둥둥 해강의 해금 소리는 고개끌겠고 정판사보와 사는 사드러랑대야 헐째 반장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야 너루천지 세계로다. 토끼도 신명되여 아빠를 매산자본으로 딱 들어매고 보니 한번 놀았디. 암내 버들은 초록장 누르고 흰내 버들은 주룩장 누리자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바람이 불며르흔들 어저저저 주말 출제 아버지는 도구를 지고 어머니는 동물을 지고 누구 지리로 지리 아빠를 번쩍 지켜들고 철랑 철랑 도지 지난 놈이 토끼 똥구녕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토끼 뱃속에서 촐랑촐랑 하는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따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외쳐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벌썩 주저앉더니만은 옛게의 실업의 아들 놈아 이 산중에서 맹감만 따먹는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통당통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애기야 이놈
1: 알았어.
0: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내라 살아 내가 용왕님을 속인 김에 내빼는 것이 상책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전에 하는 말이 네. 소태가 이리 놀기는 좋사오나 대왕의 병세가 반만 이중하오니 하루 속히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져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그 기특하고 고마운 말씀이요 별주부를 다시 불러 여봐라 태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거든 간을 주시거든 빨리 가지고 들어오너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고 보며 초목금수라도 비소할 때요 맹할근 칠족질금거든 제갈량을 체조하지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아 아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직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망하여 주었고 소신을 능지 처참 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에 배를 따보옵소서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막혀 다이놈 별주부야 내 말에 당찬어 말이다 명기 지죽거든 내가 어찌기만 그리 옛말을 못 들었나 하그레 합정으로 용왕을 살래 미국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갈라가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지 없고 보며 불쌍하다 예 목숨 느그다라의 사귀되어 덕구 용왕 10년 살지 하루도 못 살 터이요 덕구 수중 만조 백관 한날 한시 모두 다 몰살시키리다 하나였다 배갈라라 하나였다 배갈라라 가리라라 똥밥그릇 든 것이 없다 내대를 갈라내고 와라 어떻게 퍼부서 놨던지 용왕이 대격 질세가여 내 이놈들 또다시 토공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엄왕살 앞으로 정배를 보내지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토끼를 슬그머니 돌아보며 내 이놈 용케 살아간다마는 너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녀석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업히거라 토끼가 좋아라고 용왕전에 사은 숙배 하직하고 차례 등에 선뜻 올라 사면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기술한 지내여 백로주를 어서 가자 어구 말아 아버님.

서있으되 오른 옷 입고 검은간 쓰고 문알 토공이 하이지차요 독게도 대답하되 해초 청산하니 관부들과 제관지요 박조 부제 대부들과 봉화이다 손무제식이 코고 눈에 평생이라 흑운자를 하지 커고 또한 곳을 바라보니 사고 온 것 뭘 먹냐 아니려가

내 벽 강을 단도하야 어제 아침 범중주로 다 동상

가빈네 대경선자 간전후 공주할지단단이라 다리 등에다 쳐다를 실어라 그리고 약으로서가 산농명어 내 근산 좋을시고 비소로 돌아든지 주하든 강대공원 기주로 돌아들고 은인 녹채업뿐이라 적게 수별을 당도하야 경창띠어 내제 모르는 채로 가는구나 토끼란 놈이 모르는 척 깡짝깡짝 뛰어 산으로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아여보시오 별주부 아여 태공 그렇게 혼자만 가지 말고 나 간이나 팔이 대가리만큼만 띄워주고 올라가시오. 가던 토끼가 슬쩍 돌아보더니만은 욕을 드립대 퍼붓고 올라가는디 제기를 묻고 바르기를 가르쳐서

들여난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그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그 용왕 실겁게 날 갖고 내비렸게 너그 용왕 갖고 보면 영락 없이 내 밀국의 선이라며 뜨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았다냐 되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원 청선으로 되돌아간다 이놈이 깡총깡총 뛰어 돌아갔다가 다시 휙 돌아오더니만은 내 이놈 별주부야 네 소탕머리를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돌파구에다가 네 폭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진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로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 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

0: 네 충성이 참 지극하던구나.
1: 예?
0: 네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몇 가지 일러줄 것이니 꼭 그대로 한번 해봐라. 너가 수궁에 이쁜 암자라 참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만 잡아먹이고 복쟁이 가루를 천석을 장만하여 오자대로 환약을 지어가.

그리고 나는 돌아간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용왕이 천치네 그리여. 천오멸 잡아서 배를 착 갈라봤더라면 벌그런 간이 벌렁벌렁 들었을 것인디. 천오무 기변에 녹아 떨어져서 보내드니만은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어쩔거나. 하릴 없이 토끼 똥 싸놓은 것을 몇 개 주워 들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지가 살아왔대서 좋아라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를 키를 타타타타 털고 생방정을 떨고 논이다가 무엇이 토끼 뒷발목에 딱 걸려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아 산짐승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데 가서 뒷발목이 딱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또 죽네.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조 한식 단오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 먹고 하다못해 묵은 목비라도 세워줄 것인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죽네. 이놈이 뒷발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엎졌을 적에 뜻밖에서 어디서 18대들이 슈 하고 날라오니 토끼 좋아라고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뭐냐 너 죽은 줄 알고 시실로 왔더니 안 죽고 살았냐. 아이고 나가 살아날 게가 있으니 시 좀 실어주시오. 네가 살아나기는 살아난다마는 너 사람은 손 내력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아 그 사람 손 내력이 어떤 것이오. 그래 내가 사람 손 내력을 잃을 것이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그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고 대세놓으면 땅인데 저리저리 금이 있기를 집어를 다니는 길이 엄지 장가락이 두마대기는 천지 인삼제여 진가락이 장가락만 보더기는 정월이오 삼 장가락이 그중에 길이는 4월 5월 6월이오 분명 진가락이 장가락만 보더기는 7월 8월 9월이오 소지가 저렇고 저렇기는 10월 동지 섯달인디 자오 묘유가 여가 있고 건강간디 솔리곤디 사천발디가 여가 있고 육도로 두고 일러도 간중에 간상에 여가 있고 육도계불의 일장중이 던지가 모두 일장중이라 대한불이 이개를 댄듯 사람의 손 하나 못 땅으리라 두 말 말고 더 죽어라. 아따 그놈은 사람 손내력 들어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오 그려. 그래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쉬나 실어주고 가시오.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틈없이 실을 잔뜩 실어놓고 날아가버렸지. 토끼란 놈 부재간에 쉬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낯가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헐어 올라오는디. 어이가리 너

0: 특진공대 허여보세 허이거리기를 엄짜더하고 구나 이렇듯 시절 노래 부르고 올라오는디 한 놈이 토끼를 보았거나 아따여 이 골목 잘 들어왔다여 아 그 토끼 한 마리 걸렸네여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모두들 좋아라고 어야 정신 밥통에 풋고추 된장 내고 불 피워라 이놈 바싹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토끼를 쭉 잡아 뽑으니 손이 미끄덩 한 것이 가만히 살펴본 게 실을 잔뜩 실어놨구나 아따 이거 걸린 지 오래되었나 보다요 실을 잔뜩 실어놨네요 그 중에 마흔이 훨씬 넘은 늙은 총각이 하나 있었던가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털은 시끗시끗한 놈이 아 이 녀석아 냄새를 한번 맡아봐라 여름에 썩은 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 나면은 여러 놈 죽는다 아 이놈이 냄새를 맡아보려면 토끼 대가리다 맡아봤으면 잘 구워 먹고 갔을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토끼 똥구녕이라 대고 냄새를 맡아본 것이 아이 깨마른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르 끼어놓은 게 아이 그 이놈의 몸에서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난다 잡아 던져놓으니 토끼 죽을 때 맘먹어 저 잔디밭에 깡짝 뛰어나왔더니 얘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너희들 눈구녕이 썩었다 너가 그렇게 멍청이 서있지 말고 내가 수군 가서도 살아왔는데 너희놈 소리 내가 죽을 상심냐 원통이 생각 말고 내가 수궁에서 살아왔는 구변이나 한번 들어봐라.
1: 아이고.
0: 토끼가 한번 샘 방정을 떨면서 한번 놀았디.
1: 예.
0: 관대장정하

산 궁곡이 웬일인가?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는 그고를 베고 나는 찌고를 베어 부러진 참목 떨어진 닭 여불 몽뚱뚱뚱뚱거려.

날만 안세 가노 조맨벽이 깨만 어이가 날만 주르기 몰체가를 양이가 좋아 막이가 날만 우렁동만 신선지라도 한가 어디가 날만 깨뜻던 청산두 견 자주 운다고 각색 소리 향수구 갔던 번님이 고국 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리 반갑구랴 대박던 모르고 다리들 호두독 호두독 깨물면서 이리로 깡총절이로 깡총깡총거리 고도 진다. 아 이렇듯 한참 놀고 있을 적에 공중에서 헌 소리가 나더니만은 달고 둥치만은 독수리가 토끼 대가리를 탁 덮쳤겄다. 토끼 깜짝 놀래 위로 올라 보니 독수리거든.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냐? 내가 저 우구서 놀다가 볼게. 하도 시장에서 너를 한 마리 잡아 물어왔다. 아이고 장군님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어, 어두 진미라고 하였으니 네 대가리에서부터 우수글 난다. 깨많은 토끼가 한 개를 얼른 생각하고 운한디.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주봉사에 던져두고 속절력 없이 죽게 됐니 아깝고 절통하네 주보시오 창군집 어서 빨리 잡수시오 차라리 어서 죽어 서르머리지라요 당장의 목숨을 끊어주오 이렇게 슬피 우니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내 이놈 금방 죽을 놈이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어 싼단 말이냐 아 장군님 들어보시오이 아 내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아 수궁 용왕이 나를 보시더니만은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 의사 줌치라는 보물을 하나 줍디다 아 그 의사 줌치가 무엇이다냐 아 그 들어보시오 의사 줌치를 쫙 펴놓고 보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렸었지요 한 공기를 톡 당기면서 개 창자 썩은 거, 돼지 썩인 거, 죽은 거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그제야 구형 나오고 또 한 군기를 턱 튕기면 병아리 새끼, 새새끼, 남새댁이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7,500마리가 그저 구역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봉산에다 던져두고 탁조가 내려왔다가 창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으니 그 아니 원통어요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딱 반하제 아야 토끼야 그거 나 둬라 어 그거 들으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만 뺏어놓고 나까지 맞아 잡아 잡수려고 그러지요 아이 미련한 놈아 아 그것만 뺏어놓으면 평생에 날개 죽지 안 아프게 날아다녀도 먹고 살 것이 있는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 먹을 것이냐 그 나 둬라 아 그러면은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오 그거 어디 있느냐 저기 석상 바위 밑에 있어 저거 보시오 까마까치들이 저거 냄새를 맡고 난리가 났어 그래 어서 가자 독수리가 토끼를 들고 가는 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주병 차듯이 딱 들고 훨훨 날아 석상 비덕 바위 밑에다가 턱 내려놓으니 아이 깨만은 토끼가 쇽 들어갈라 크니 토끼 뒷팔목을 콱 잡더니만 내 이놈 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아니요 그렇게 의심이 나거들랑 내 뒷발목을 딱 잡고 계시다가 나 준다르로 나 주란 대로 나 주시오 오냐 그러자 토끼가 석사 바우 밑에 들어가더니만은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손이 곧 달락말락해요 조금만 놔 주시오 조금만 놔 주시오 오냐 아 지금 손이 그냥 곧 달라고요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조금만 놔주시오 하더니 탁 차고 안으로 쇽 들어가 버렸어 시가 한가 한치라고 시조 반이나 빼고 노래를 부르는 뒤 청성

독수리 기가 막혀. 야 이놈 토끼야, 나 시장하다. 응. 어서 나오느라. 네. 내 이놈 독수라. 누구? 내가 너한테 잡혀서 할 일 없이 꼭 죽을 것을 너를 꼭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이 의사줌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독수리 기가 막혀. 내 이놈 도끼야. 내 발심 알지? 내 발 들어가서 휙휙 쳐서 놓으면 어느 발톱에 걸려 나와도 걸려 나올 것이니 빨리 안 나올래? 오냐. 내 이놈 발목댕이만 들어놓기만 해봐라. 저 그저 네모난 돌팔매로 네 발꾸락을 탁탁탁탁탁 쏟아가지고 자그마한 벌레도 한 마리 못 잡아먹게 할 것이니 들어놓기만 해봐라. 내 이놈 도끼야.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생전 안 나올 테냐? 어라 어라 내가 인자 늙은 말년에 무엇으로 또 나가겠느냐? 내가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하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속 챙기고 어서 날아가거라. 독수리 그제야 올린 줄 알고 헐헐 날아가고

0: 어이기요.
1: 어이기요.
0: 멸치 잡어 보리 벌고. 쌀을 보라 자식들 묻고. 예. 우리 집에 웃음꽃 피네. 예. 어이기

0: 봉기시라. 예. 궁창 맞으 서리 맞소.
1: 허양차 허양차
0: 야 디아차 허양차.

0: 심어
1: 외양차
0: 주섬 주섬
1: 외양차
0: 주서 안고
1: 외양차
0: 폭증 달고
1: 외양차
0: 마중 나온다
1: 외양차
0: 외양차
1: 외양차
0: 지우집 마느라
1: 외양차
0: 주섬 주섬

옆에 두고 생배 고른 내 서름아 양님 단지 옆에 두고 맨밥 먹는 내 서름아 에라 욕은 못하겠네 칼강호 무손에 들고 사례 질고 장창밭에 불가같이 나는 뱃에 니까같이 지신밭에 삼시고를 미고 가도 죽게 맸다고 하신구나 에라 욕은 못하겠네 침에 벗어 바람 연고 저구리 벗어서 꽃갈 짓고 꽃갈 모자 집어쓰고 중노릇이나 가구지야 동네 마당 다 놔두고 시가 동네로 찾아가서 동냥 왔네 동냥 왔네 이대기라 동냥 왔네 많이 주문 두업이요 적게 주문 한옥인디 여러 말씀 마르시고 어서 배피 주시시오 호령하는 시아버지 마당 쓸지도 알았던가 호령하는 시어머니 방에 질지도 알았던가 옹구쫑긋 신우에게 밥알지도 알았던가 끝내 방에

마당가 동네 마당 하나 두고 친정 동네로 찾아가서 동냥 왔네 동냥 왔네 이대기라 동냥 왔네 많이 주면 두업이요 적게 주면 한업이라 여러 말씀 마르시고 어서 뵙이 주시시오 정제 가운데 종아그가 마라당 가운데 썩나서디 저그 있는 저야 중은 우리 아씨가 가끔만은 주금해하시는 말씀 예라 하고나 요망한 년 누구 아씨 가신 제가 몇삼 여이나 되었다고 중께다가 빈전하냐 구경하세 구경하세 이대기라 구경하세

순간 종잎상만 떨어져도 날 보고만 뛰었다네. 9시 9 사는 데서 나 혼자만 놈이란가. 종잎싸게 밥을 싸고 삼잎싸게 입값 싸고 낙수장태 휘어잡고 갱뱅이로 내려가서 졸복한 난 아까다가 집불에다 사람 묻고 잠잔대끼 죽었다네. 서울 가던 선배님이 베라까치를 내려오니 이 방 저 방 다 놔두고 건네 방으로 건네가서 분질 같은 이네 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시집살이나 대답해도 낮잠 자기가 웬일인가. 가슴에다 손을 넣으니 잔짐이 푹 지치네. 금방에 어머니도 이 방으로 건네오서 정제방에 조 동생들아 이 방으로 건네오서 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능소화의 당당한 모습을 유난히 아꼈는데요. 그래서 양반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능소화는 사찰의 담장이나 고택의 기와지붕과 어우러질 때 가장 깊은 운치를 자아내죠. 사실 능소화의 주황빛이 더운 날씨 속에서 그리 시원해 보이는 색깔은 아닙니다만 초록이 무성한 틈에 얹어진 그 특유의 쨍한 빛깔은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더없이 강인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치기 쉬운 더운 계절의 한복판인데요. 자연이 제때에 맞게 가져온 능소화의 가장 뜨겁고 튼튼한 색을 가만히 눈에 담으면서 일요일 아침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야금 병창 도라지 타령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정혜진입니다.

정혜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의 어느 골목길 능소화 명소에서는 참으로 아찔하고 염려스러운 풍경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 대문 위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다홍빛 꽃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예쁜 각도로 사진을 남기겠다는 욕심에 성인 두 걸음 폭밖에 되지 않는 좁은 보행로를 벗어나서 아예 차도 한복판이나 중앙선까지 걸어나가서 그 촬영을 한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지나가는 버스나 차량이 경적을 울려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행동인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죠. 자연이 허락한 자리에서 안전하고 순리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빠져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향기로운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시니어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정성껏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고 오시죠. 소리의 김어라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여 버들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오라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국극 호동왕자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여성 국극은 여성 배우들만으로 무대를 꾸민 창극 형태의 공연 예술입니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 전쟁을 거치는 우리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장르인데요. 무대 위에서는 여성 배우가 남성 배역까지 맡아 소리와 연기, 춤을 함께 펼쳤습니다. 일본의 다카라지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성 국극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 예술이었습니다. 이 여성 국극의 시작은 1948년 여성 국악인들이 올린 옥중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는 설화와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기 배우들도 여럿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영화와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여성 국극은 점차 무대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 명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무대에 설 수 있는 배우들도 줄어들고 작품과 소리 역시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음원은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작품 호동왕자는 고구려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여성 국극 작품입니다. 사랑과 운명, 그리고 나라를 둘러싼 비극이 국극 특유의 극적인 소리와 만나 강한 울림을 전하는 작품인데요. 한때 수많은 관객을 울리고 웃겼던 여성 국극의 소리,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남성과 여성을 넘나들며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온몸으로 표현했던 그 배우들의 예술을 떠올립니다.

0: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낭랑공주 역의 김성애 소리꾼과 호동왕자 역의 김금미 소리꾼, 여성국극 호동왕자 듣고 오겠습니다.
1: 왕자님, 제 생명을 구해주신 왕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낭낭의 공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구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미안하오. 신분을 속일 생각은 없었소이다.
1: 아닙니다. 개념치 마시어요. 저라도 왕자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테니까요.
2: 공주. 공주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마음씨는

기회인가 하늘의 첨지인가

마치 살아생전에 어마마마를 배운 듯하구나. 공주, 그대가 낭랑의 사람이 아니고 고구려의 사람이었더라면, 아니, 내가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낭랑의 사람이었더라면 정면

0: 아, 왕자님께서 서신을 보내셨구나.
1: 사랑하는 공주, 지금도 공주의 손길이며 고운 마음씨에 이 몸은 보고픈 마음 간절하오. 공주를 모시러 가겠다고 언약한 것은 잊지 않고 있어. 공주, 내 말을 명심해 듣기 바라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낭랑과 고구려는 원래가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이 언제까지나 서로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지. 그래서 고구려의 왕이신 아바마마께서는 이 몸에게 명을 내리셨다. 그 명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는 그저 동공만 할 따름이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으로 공주에게 부탁하오.

공주. 내 영원한 사랑 공주에게 간절히 청하는 바이니 자명고를 찢어 지아비의 목숨을 구하시오. 언젠가는 이 몸의 뜻을 이해하리라고 믿소. 공주가 자명고를 찢는 대로 게로 장군에게 전가를 주기 바라오. 그럼 공주를 모시러 갈 때까지 몸조심하고 다시 배울 날까지 무사하기를 손 모아 빌겠소. 아버님, 왕자가 그토록 믿었던 호동 왕자가 낙랑을 치려옵니다. 허나 저는 아버님께 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고구려의 여인이 되었사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 불효여식은 어쩔 수 없는 고구려의 여인인가 보옵니다. 이 몸, 호동 왕자의 아내이옵니다. 왕자님과 마주친 그 순간 내 마음속의 자명고는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백성들이 고구려 군사들의 칼날에 쓰러져 가야만 한다. 그 숱한 목숨들의 안악들과 어린 것들이 나를 원망하며 통곡하겠지. 그뿐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망국의 한을 안고 쓰러지실 것은 난 보아야만 한다. 그 곁에서 미쳐버리실 불쌍한 내 어머니. 그럼에도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왕자님 뿐이다. 난 그의 손가락 하나라도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어, 무모한 사랑이여. 그래, 내게는 오직 하나의 양심이 있어.

0: 내가 왔어. 호동이 왔단 말이오. 공주!
1: 오셨군요. 왕자님.
0: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공주!
1: 왕자님. 이제 이 몸은 고구려의 여인이옵니다. 허나 사랑 때문에 어버이를 배신한 이 흉악한 공주를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0: 공주, 공주.
1: 제게 보내신 서신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나요?
0: 기억하오.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자명고를 찢어

왕자님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바마마의 손에 잡혀 진로의 불화살을 맞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몸이 그 불화살에 대신 쓰러질지언정 왕자님 안아주세요.

나를 데려가. 이처럼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공주를 돌려다오.

나의 비겁함과 그 비겁함에 희생물이 된 공주. 난 공주가 부럽소. 사랑을 믿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공주. 그에 비하면 난 얼마나 비열하고 까닭스럽단 말인가. 잔인한 존재의 악랄하며 나를 용서하오. 나를 용서하오. 꼭!

여성 국극 호동왕자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성 국극은 단순히 옛 공연 양식으로만 기억하기에는 정말 아쉬운 장르입니다. 소리와 연기, 춤이 함께 어우러지고 여성 배우들이 무대의 중심에서 다양한 인물을 만들어냈던 아주 생동감 있는 대중예술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호동왕자 역시 사랑과 비극이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극적인 소리로 풀어낸 작품이었는데요. 이제는 무대에서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음원을 통해 한 시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 국극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여성 국극 호동왕자에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부 마무리 곡 들으실 시간인데요. 준비한 곡은 기수영 창지곡입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1부 마무리 곡 기수영창 지곡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2부 첫 곡, 꽃의 전설, 능소화 이야기였습니다. 연주의 아쟁 앙상블 보잉이었습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요즘 공연장에서는 객석에 앉아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무대 뒤를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분장하는 공간, 무대 장치가 움직이는 통로, 평소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공연장 안쪽이 새로운 문화 컨텐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세종문화회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백스테이지 투어를 이달부터 내국인에게도 확대합니다. 참가자들은 대극장 무대와 연습실, 무대 뒤 공간, 옥상 등을 둘러보며 공연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전시와 연계한 공연장 게릴라 투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평소 출입하기 어려운 발코니석과 공연장 곳곳을 안내받으며 공연장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공연 한 편이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과 공간의 역할이 함께하죠. 이러한 투어는 그 숨은 과정을 들여다보며 공연장을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연을 보러 가실 때 무대 뒤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술필이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김경아 외 여러분입니다.

마술피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경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뱃노래 주제에 의한 플루트 가야금 이중주입니다. 이 곡은 국거리 장단의 흥겨운 경상도 민요인데요. 이 익숙한 민요 선율을 플루트와 25현 가야금의 이중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곡은 파도 물결을 떠올리게 하는 도입부로 시작해 자진머리와 빠른 네 박자로 이어지며 경쾌하게 마무리됩니다. 가야금의 백혜숙, 플루트의 김영미입니다. 뱃노래 주제에 의한 플루트, 가야금 이중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가야금의 백혜숙, 플루트의 김영미였습니다. 밴노래 주제에 의한 플루트 가야금 이중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자루 타령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상자루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엔 우리 시니어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동네 사랑방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서로 어깨가 결린다, 허리가 쑤신다 이런 증상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세월을 버텨낸 훈장이라지만 병원 문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 마음이 짠해질 것 같습니다. 약해진 뼈와 근육 때문에 의사 선생님 권유로 도수치료라는 걸 한두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전문적인 도구와 사람 손으로 비틀어진 척추나 관절을 바로 잡아주니 몸이 한결 시원하고 가뿐해집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수납창구 앞에 서면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고 가슴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거든요. 싸게는 몇만 원부터 비싸게는 수십만 원까지 전국 평균 11만 원이라는 돈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갑 열기가 참 무서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이 제각각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라는 제도로 묶어서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온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나라에서 지나친 과잉 진료를 막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 3천 원 선으로 고정됩니다. 이 또한 본인 부담률이 95%로 높게 책정된 거지만 기존에 10만 원이 넘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아주 착해진 셈이죠. 다만 나라에서 비용을 관리해주는 대신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으셨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까요. 내 몸 상태에 맞춰 야무지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만수무강 전해드리죠. 노래의 유지숙입니다.

0: 만수무강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유지숙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수치료. 자, 이렇게 좋은 혜택이 생겼지만 막상 병원에 가시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져서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도수치료를 받으시려면 무작정 저 도수치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병원에서는 도수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한 2주 정도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됐습니다. 또한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으로 받으시는 건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환자들의 치료권이 너무 묶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횟수 제한을 일부 조정하거나 대안을 확대, 보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를 근절하고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합리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식이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뮤지컬 서편제 OST 중 심청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이자람입니다.
1: 심황무르시대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인 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만 들으면

소맹이 사옥기는 황주 토하도 고토

다니면서 동양 짓을 떠먹여 겨우 겨우

시든 마든 산후조리암을 가늘잡아

좁고 없는 내 따심정 여기가

이러니 눈을 반지!

뮤지컬 서편제 OST 중 심청가를 이자람의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내일 봄이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의 류창선입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느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백설만 펄펄펄 휘날리어 하지 못한 일들 하지 못한 말들 서럽고

류창선의 노래로 들으신 늘 봄이었으면 오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책장 아래나 싱크대 구석에서 작은 거미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을 거미는 참 잘도 찾아내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구석 같은 공간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에 설레던 마음, 세상을 향한 작은 호기심과 재미, 이것들 언제부턴가 통 느끼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지금

거미줄만 무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속 묵은 공간을 다시 살려내려면 내 마음 어디가 굳어있는지, 내 감정 어디를 청소해야 하는지 열심히 들여다봐야겠죠. 오늘은 마음 한구석에 거미줄을 걷어내고

7월 12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요. 오늘이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사도 OST 수록곡 사도를 진윤경의 생황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사도세자의 고립된 마음을 표현하는 듯한 쓸쓸한 생황연주로 마무리되니까요. 참 그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죠. 자, 그나저나 오늘 오프닝에서는 거미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미들은 어찌나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들을 잘 찾아내는지. 근데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면 내 감정 편안하게 또 내 삶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루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휴일이니까요. 내 감정에 어디를 청소할지 어디를 건드려줘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십시오. 또 방송

듣다가 이런 노래도 듣죠? 또 이런 이야기 어때요? 라는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 당연히 대환영입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프리뮤직밴드 자유와 빈 공간을 주면 작품이 탄생한다. 이게 이 팀의 모토던데요. 장르, 형식, 나이를 넘어선 예술가 7명이 어떠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너에게 보내는 노래라는 제목의 음악이고요. 1절은 포크 가수인 최태식 씨가 부르고요. 2절은 경기민요 전공한 국악 보컬 최은혜 씨가 부릅니다. 그리고 3절은 하모니카로 시작해서 다 같이 부르는 일관되지만 점점 볼륨감을 키워가는 그런 곡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랑의 너에게 보내는 노래 들어보죠.

몰랑의 노래, 너에게 보내는 노래, 편안하게 감상하셨죠? 저는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DJ들은 자고로 곡 제목, 뭐 가수 이름, 밴드 이름 전달력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 들려드릴 곡 제목이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번 연습을 좀 했습니다. 곡 제목이 타키타 타키타 다니게 나도입니다. 이야, 이 숨도 안 쉬고 이걸 이렇게 긴 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그래도 좀 잘 했네요. 두 번째 달의 연주곡인데요. 연주곡임에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제목 부분을 멤버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리드미컬한 그런 후렴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남인도 지역의 구음 장단격인 콧나솔이 응용된 그런 후렴이라고 합니다. 뜻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뜻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와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타키타 타키타 타키타 타키타 타키타 타디게 나도 타디게

두 번째 달에 타키타 타키타 다니게나도에 이어서 양치기 소년단이 연주한 구름을 타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양치기 소년단 제가 최애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가장 요즘 좋아하는 신인 밴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음악이 진짜 솔직해요. 가사 자체도 꾸미지 않은 그런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뭐 떠야 해. 나 떠야 돼. 그래서 떠서 좋은 차도 사고 여자친구인 너를 태워야 해. 이런 가사를 담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푹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걸또 ADHD라는 가사로 풀어냈고, 락스타가 된다 해도 난 너만 있으면 돼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애둘러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솔직한 가사. 그리고 이 밴드의 연주가 밴드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합주를 했을 때, 예, 그럴 때 만들 수 있는 사운드 메이킹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뭐 요즘은 녹음을 멀티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기타만 한 100번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더빙이 가능해요. 근데 더빙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그냥 이 양치기 소년단의 합주실에 놀러 가서 듣는다? 라는 정도로 느슨한 연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총괄적으로 봤을 때이 청춘을 담고 있는, 청춘의 정서를 머금고 있는 밴드의 음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먹으면 어떤 걸 바르면 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노래를 복용하면 왠지 20대의 제 모습을 보는 그런 풋풋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어서 양치기 소년단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길게 한번 설명하고 싶었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 오후 3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멋지게 공연 앞두고 있는 삼산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어요라는 노래 가지고 왔는데요. 데뷔 시절 2020년에 한번 발표를 했고 24년에 새롭게 녹음을 또 했더라고요. 그 3년 지나서 녹음했는데, 아니 2년 지나서 녹음한 거네요. 했는데 우와,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가파른 음악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0: 삼사는 노래 잘한다. 삼사는 노래 잘 만든다. 삼사는 연주도 잘한다. 삼사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삼사니 만들고 부른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일요일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월 안식에 막아주고 2월 달에 드는 살은 3월 3지

4월 초파인 막아주고 4월 달에 드는 살은 5월

발을 보름에 막아주고 8월 달에 드는 살은 9월 중기 막아주고

추나 추동 다 지나가더라도 하루아침 같이 고이가까 점재하시고 심중에 머금마금 뜻과 같이 점재하야 소원성취 바라.

바다 소리 들리네요. 동해안 별신구 전승교육사 인환행이 박범태의 소리로 직연주로 바람 그리고 바램 함께 들어봤습니다. 직연주가 바람을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바람이 한 번씩 훅훅 불어올 때 그 느낌 징소리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림의 노래입니다. 하림 씨는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악기도 많이 다루고 심지어 그 흠이라고 몽골 사람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입으로도 소리 내고 이마로도 소리를 내서 삐용삐용 흉내도 힘든데요. 국내에서 이 소리 내는 사람 저 몇 명 보진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림인데 희한하리만큼 하림 씨는 정규 앨범 발표에는 인색합니다. 정규 앨범 두 장에서 끝났잖아요. 그래도 뭐 그 수록곡들이 다 주옥 같으니까 계속 단물 빠질 때까지 새 음반 나오기 전에는 그거 들어야겠죠. 2004년 하림 2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여기보다 어딘가에 함께 듣습니다.

어때요, 심청이는? 세상사를 아주 보고 남북 지향 없이 만경장판 없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하는디.

죄인인

선인소 몰래명 상보로 이어터여 경세해오 경연의 포박서람을 다니다가 오늘 아림당구의 예술을 들이오니 통해신 한맹이며 서해신 거성이며 남해신 중용이며

하림의 노래 여기보다 어딘가에 예 이어서 월드뮤직 트리오 상생의 연주와 소리였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은

음악을 심청이의 시점으로 노래를 했죠. 그녀의 애통한 마음을 오다네 씨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상생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활동 안 하는 팀 중에서 심폐소생을 해서 몇팀 살려내세요, 한디라고 하면 저 이 팀 진짜 살려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1부 끝곡은요, 아하의 연주로 듣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다른 선택 필요 없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장호의 드린 햇살 선택을 2부에도 이어가 주소서.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9년 새 음원 산조기행 두 번째 음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악기의 산조를 따라가며 각 유파가 지닌 소리의 멋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산조는요 느린 장단에서 시작해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는

국악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인데요. 무속음악과 시나위의 기교 그리고 판소리 가락이 어우러지면서 19세기 무렵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들어볼 산조기행2는 산조의 전통적인 멋 위에 젊은 연주자들의 새로운 감각을 더한 수록곡들로 채워진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윤윤석류 아쟁산조는 즉흥적인 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락의 맵고 끊음이 분명해서 힘있고 박력있게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연주는 윤윤석 명인의 아들이죠. 윤석영의 아쟁연주,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9년 새음원 산조기행 두 번째 음반 함께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세현유 피리산조 들어볼 텐데요. 한세현유 피리산조는 남도음악의 깊은 정서를 바탕으로 피리 특유의 힘찬 소리와 자연스러운 장단 흐름이 돋보이는 산조입니다. 느린 가락에서는 깊은 울림을 빠른 가락으로 갈수록 경쾌하고 강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효진의 피리 연주, 김청만의 장구 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세현유 피리 산조입니다.

일요일 코너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2부 어느 음반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정주행을 하는데요. 새우먼 시리즈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새우먼 시리즈 음반들을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들어볼 텐데요. 거문고산조를 처음 만든 백낙준 명인의 산조 형식을 바탕으로 신쾌동 명인이 자신만의 힘찬 가락과 화려한 기교를 더해 완성한 산조입니다. 거문고 줄을 술대로 힘있게 치는 호쾌한 연주가 돋보이고요. 소리는 굵고 힘차지만 음 하나하나의 섬세한 표현과 감각적인 가락의 흐름이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산조입니다. 오늘은 허익수의 거문고 연주, 윤호세의 장구 연주로 함께 들어봅니다.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09년 새음원 산조기행2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음반에 참여한 연주자들이 다 함께 연주한 대풍류인데요. 대풍류 저 이제 압니다. 지난 화요일 국악이 귀가 막혀 시간에 배웠잖아요. 필이나 대금 같은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합주음악, 이것을 대풍류라고 합니다. 관악기 중심이라고 해서 관풍류 노노노 아니잖아요. 대풍류라고 하고 현악기 중심은 또 줄풍류라고 한다는 거 저 이제 압니다. 여기서 대자는 클 대가 아니라 대나무 대자를 뜻하는 거죠. 향피리와 대금, 해금의 장구와 북이 함께 어우러져 힘있고 시원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특징인 대풍류. 오늘은 원한철의 대금 연주, 이호진의 피리 연주, 이동훈의 해금 연주, 윤석영의 좌고, 이경섭의 장구까지 여러분들의 연주로 대풍류 함께 듣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풍류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힘찬 기운 가지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 지각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각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0 7년이거든요.

같아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조선 후기에 스스로를 조롱이라 칭하는 이가 살았는데요. 그는 윤동형이라는 맹인 악사의 가야금 소리에 매료됩니다. 나를 잡아서 그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조용한 섬에 있는 암자를 찾아 들어갔는데요. 그의 가야금 음악을 듣고 싶었고 그 음악을 악보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정조대에 만들어진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이 형성된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청정한 가야금 소리 요즘 같은 계절에 듣기에 더욱 매력적이죠. 조롱은 시원한 파도가 있는 어느 섬의 암자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었으니 그 이상의 피서는 없었을 듯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명주실 가야금 소리보다도 더 시원한 소리를 내는 악기, 쇠줄로 만든 철가야금 소리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철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즉흥시나위 듣겠는데요.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